闪电看到一堆光圈，不确定是不是这里。我看到几个人站在一起。

现在是正午十二点半，想吃酸的，应该是坏了男孩；想吃甜的，应该是坏了女孩。什么都想吃，

节目播出到此结束，感谢您的收听，稍后请您继续收听 FM91.4 延吉综合广播朝鲜语节目，再见。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5월 열하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이 2026년 전주 경제운행분석 정대회의 제4차 회의를 소집 사위했습니다.

0: 조선족 풍정을 담은 초대형 벽화가 연길 새수상시장 맞은편에 선보였습니다. 함께 기업 돕기 활동이 중소기업 고품질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23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은 2016년 전주경제은행 분석정례회의 제4차 회의를 소집사회였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사보고를 청취할 때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충실히 리행하고 성당위와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당면의 경제발전 추세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경제은행 배치의 선견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더 한층 제고함으로써 잠재력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장점을 확대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해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 합니다는 기세로 2, 4분기 발전의 우수한 성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조석 주금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상무국, 주공업 및 정보화국의 주요 책임자가 1월부터 5월 경제운행 상황, 1월부터 6월 예측 분석 상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에 대해 회고했습니다. 왕성현 도문시, 연길시, 룡정시 당위의 주요 책임자가 각각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발언을 했습니다. 림소림,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 4분기는 연간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각 현, 시, 각 부문은 문제 중심과 효과 중심의 통일을 견제하고 외부 지원 쟁취와 내생 동력 자극의 결합을 견제해야 하며 경제 운행 속에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고 자신의 사업에 존재하는 단점과 부족점을 용기 있게 찾아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취함으로써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에서 단호히 승리를 거두어 연간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와 임무를 긴밀히 들어주고 대상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걸림돌을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연길 롱마트, 디지털, 스마트, 물류산업단지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연길 비물, 오수, 분류, 3기 등 대상의 속도를 높이고 연길 정력 자동차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주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해 공업의 기본면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큰 기업을 들어주고 작은 기업을 부축하며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을 견제하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물량의 변화를 밀접히 주시해야 합니다. 제대 생산 판매 전목, 용자 전목, 일꾼 고용 전목 등 봉사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중점 기업이 주물량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운영 상황이 어려운 기업이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되고 호전되도록 도와주며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부축하고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소비 잠재력을 자극해야 합니다. 여름철 소비 특징과 긴밀히 결부해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전 사슬의 소비 쿠폰을 정밀하게 도입하고 분양주택 전시 판매, 브랜드 자동차 기업 진입 등 활동을 계속 잘 개최해야 하며 상업 무역 기업이 더 많은 우대 활동을 출시하도록 격려하고 음식 소매 기업을 조직해 연변 축구리그, 동북리그 등 경기 활동에 깊이 참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소비 잠재력의 방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역량을 집중해 문화관광의 열기를 도모해야 합니다. 더욱 새롭고 이색적인 문화관광 새 시나리오, 새로운 체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길 1978 문화창의원, 량전리 문화관광타운, 도시응접실, 여기 책이 있네 대형 서점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하고 주거관광 및 요양, 생태 캠핑, 조명예술 등 특색업태를 힘써 육성하며 문화박물관 전람, 야간관광, 미식체험 등 문화관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소비하고 즐기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투자 유치 사업을 손에 들어주고 어깨에 짊어지며 앞장서 외제 진출에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 발전 현황, 업계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목표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며 중점 고객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협의 중인 대상은 추적 접목을 강화해 하루속히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협력 의향 대상은 접목 빈도를 높여 조기 계약 체결을 쟁취하고 강조하며 이미 계약된 대상은 전담팀

0: 추진을 견지해 조기 착공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일련의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유치 안착시킴으로써 투자 유치의 새로운 성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축적하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1: 6월 24일 시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질이론 전문학습회의를 소집해 했습니다. 연변대학 법학원 헌법학 및 행정법학교연실 주임 장무가 초청을 받아 전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헌법과 지방조직법, 대표법 등 3부의 법률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결부해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민주와 법치, 절차와 실효의 변증관계를 깊이 있게 설명함으로써 인대의 재반사업을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임기교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법치적 지도를 제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학습 성과 전환을 착실히 추진하고 학습으로 사상을 단련하며 기풍을 바로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헌법 정신을 자각적으로 고양하고 법률 권위를 수호하며 헌법과 법률의 확고한 실천자, 법치 건설의 적극적인 추진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확한 정적권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전시 사업대국을 둘러싸고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해 임기교체의 해에 당과 인민이 만족하는 인대사업 성적표를 내놓아야 합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장립군이 회의를 차비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김홍매, 시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간부, 각진 인대, 각가도 인대사업위원회 삼일군, 부분적 인대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연길 새 수상시장 건설이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는 바 주변 부대 환경 조성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새 수상시장 맞은편에 조선족 민속을 주제로 한 초대형 벽화가 완공돼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풍정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경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벽화는 길이 41.3m, 높이 21.6m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활짝 핀 진달래 꽃을 바탕으로 장백산의 웅장한 산세를 배경에 담았으며 화면 중앙에는 조선족 전통 복장을 차려입은 여성이 소매를 펼치고 남성이 색동띠를 휘날리며 춤추는 모습을 형상화해 조선족 전통 가무의 우아한 자태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습니다. 벽화 상단에는 연길이라는 글자를 한자와 조선어로 함께 새겨 넣었으며 부드럽고 화사한 색채를 활용해 연변의 자연 풍광과 민속 풍정, 진달래꽃의 상징성을 자연스럽게 융합함으로써 민족적 특색과 도시 이미지를 한눈에 느낄 수 있는 새로운 문화경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초대형 벽화의 완공으로 새 수상시장 주변 문화관광 경관도 한층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벽화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조선족 전통 가무의 독특한 매력과 진달래 문화에 깃든 연변의 인문적 정취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향후 새 수상시장이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 관광객들은 시장을 둘러보고 특색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짙은 민족 풍정을 담은 문화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에 또 하나의 생동감 있는 색채를 더해주게 됩니다.
1: 일전 함께 기업 돕기 중소기업 봉사 시현행 활동이 우리시에서 펼쳐졌습니다. 현역 내 60개 공업기업을 대상으로 고신기술기업과 고학기술형 중소기업 신고정책에 대한 해독과 전문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 수요에 맞춰 고학기술혁신과 세무 등 분야의 전문가와 삼일군들을 초청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신기술기업 인정 절차와 신고 시 주의사항, 고신기술기업 세수 우대정책,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기술계약 인정 및 등록 등 정책을 심층적으로 해독함으로써 기업들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 혁신 원가를 낮추고 혁신 동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중소기업발전촉진봉사중심에서 주최하고 시공업 및 정부화국에서 주관했습니다. 다음 단계 시공업 및 정부화국은 기업의 혁신주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기업의 잠재력을 발굴하며 신규 기업의 성장을 육성하는 단계별 육성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경영환경 최적화와 과학기술형 기업 보화 육성,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전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관건 변수를 지역 신질 생산력 발전의 최대 정량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시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0: 근일 시분열연합회는 연길시 진달래 직업양성학교, 연변

0: 준 여성 촬영과 협회와 손잡고 천사 양도원을 찾아 새와른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을 자신의 담다를 주제로 한 로레알 아름다운 사업 아름다운 인생 공익 메이크업 사진 촬영 활동을 펼쳤습니다. 메이크업 자원 봉사자들의 정성어린 손길을 거친 로인들은 한층 밝고 환한 모습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 사진 촬영 자원 봉사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로인들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했으며 사진첩으로 제작한 뒤 로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번 활동은 시부녀연합회에서 직능 우세를 살리고 민생 봉사를 심화하며 따뜻함을 전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앞으로도 시부녀연합회는 로년층의 정신문화 수요와 생활 수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돌리고 공익봉사 형식을 더 풍부해하며 따뜻한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로인들 곁에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경로 효친의 문명 새 기풍이 전 사회에 널리 퍼져 가장 아름다운 석양홍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쓰게 됩니다.
1: 야외 광고판 시설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자 올해 시도시관리행정집법부는 낡고 파손됐거나 폐기된 주인이 없는 야외 광고와 점포 간판을 대상으로 집중 정돈 및 철거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도시관리행정집법부는 선전과 인도를 앞세워 올해 4월 낡고 파손됐거나 폐기된 주인 없는 야외 광고 및 점포 간판 시설에 대한 집중 정돈 철거 통고를 발표했습니다. 통고는 시구역 내 모든 야외 광고 및 점포 간판 시설 책임자와 소유자가 자체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4월 말까지 안전 우환 정돈 또는 자진 철거를 완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안전 우환이 존재하는 야외 광고와 점포 간판 시설 가운데 기한 내에 자진 정돈 또는 철거를 하지 않은 경우와 낡고 파손됐거나 폐기된 주인이 없는 야외 광고 및 점포 간판 시설에 대해서는 5월 1일부터 도시관리 부문의 집중 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철거 사업은 안전 우환 전면 제거, 철거 대상 전부 철거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바, 도시구역 내 파손되거나 안전 우환이 존재하는 벽면 광고, 옥상 입체 문자, 거리 인접 점포 간판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질서 있게 철거해 고공시설 안전 우환을 전면 제거하고 도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0: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문구 경기 및 2016년 중국 문구 선수권대회 장수컵 길림 분구 경기가 우리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성체육총회와 성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관했으며 주사회체육관리중심과 주문구협회에서 집행을 맡았습니다. 경기 종목은 5인조 경기와 남자 복식, 여자 복식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성 각지에서 온 100여 개 대표팀이 6일간의 경기 기간 400여 차례 경기를 펼치며 전국 문구 선수권대회 총결승 진출 자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국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3: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박정기를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의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최근 길림성 민정청과 길림성 재정청은 공동으로 2026년도 저 사평시, 백성시, 송원시, 쌍양구, 농안현, 공주령시, 교하시, 휘남현, 조남시, 대안시, 진례현, 통유현, 근안현이 포함됩니다. 제3등급은 1인당 월 660원입니다. 덕혜시

以上六市以通县、通六县、通丰县、六合县、棋盘市、강원구、전곽县、도문시、珲春시가포함됩니다。제4등급은1인당월610원입니다。장백산보호개발구、영기련、리수현、림강시、무송현、정우현、장백현、장령현、부여시、룡정시가포함됩니다。다음농촌생활보장최저지로기준입니다。제1등급은1인당월560원입니다。장춘시장백산보호개발구、매하구시、반석시、통화현、근난현이포함됩니다。제2등급은1인당월520원입니다。려원시길림시사평시통화시백산시백성시려원시구태구쌍양구유수시농안현덕해시공주령시교화시류하현강원구조남시통유현진례현대안시장령현전곽현연길시돈화시화룡시가포함됩니다。제3등급은1인당월480원입니다。영기련설안시화전시쌍료시리수현이통현동료현동풍현휘남현지반시부여시림강시무송현군춘시룡정시안도현이포함됩니다。제4등급은1인당440원입니다。정우현장백현도문시왕청현이포함됩니다。네평소머리에비듬이자꾸생긴다면이런습관부터점검하라고합니다。함께알아보겠습니다。네방금머리를감았는데도어깨와머리카락에하얀눈송이가흩날리는민망한경험을누구나한번쯤은겪었을겁니다。검은색옷을입기어렵고사진찍을때도가까이다가가기어렵게됩니다。네비듬이자꾸생기는것은정말머리를제대로감지않아서일까요？사실비듬은더러워서생기는것이아닙니다。많은사람들이비듬이먼지나때라고생각하지만꼭그렇지만은않습니다。정상적인두피의각질세포는28일을주기로탈락하며그크기는매우작아육안으로거의보이지않습니다。우리가볼수있는큰덩어리의비듬은말라세지아라는곰팡이가주범입니다。이곰팡이는두피의피지를먹고살며과도하게번식하면두피를자극하고각질대사를방해해각질이큰덩어리로떨어져나가눈에띄는눈송이와같은비듬을만들어냅니다。일상에서이몇가지만잘챙겨도비듬재발을막을수가있다고합니다。먼저식습관입니다。비타민 B 군과아연이풍부한식품을충분히섭취하고고당분튀김매운음식을줄여야합니다。다음은수면생활패턴입니다。매일 7-8 시간충분한수면을취하고밤을새는것을피해야합니다。그리고모발관리습관입니다。잦은염색과파마를줄이고두피에강한햇빛즉자외선이직접닿지않도록하며빗살이넓은빗으로부드럽게빗어야합니다。마지막으로감정관리입니다。규칙적인운동으로스트레스를풀어줘야합니다。두피도감정에민감하게반응하는기관입니다。네장기적인코골이몸이보내는구조신호일수있습니다。네코골이는일상에서매우흔한현상입니다。많은사람들이코골이를깊이자고달게잔다는증거로여기며심지어수면의질이좋다는신호로받아들이기도합니다。하지만실제로코골이에는건강상의위험이숨겨져있을수도있으며이는마치심야에몸이보내는구조신호와같습니다。
장기간 개입하지 않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은 전신 여러 계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혈관 계통입니다. 심혈관 계통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장기적인 저산소증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상승시키며 이로 인한 고혈압 발병률이 일반인의 2.4배에 달합니다. 또한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심지어 야간 심장 돌연사의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신경계통입니다. 낮에 졸음,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반응 둔화 등을 유발하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대사계통입니다. 인슐린의 분비를 방해해 당뇨병과 비만 위험을 증가시키며 비만, 코골이, 대사 이상의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계통입니다. 만성 인후염, 역류성 식도염, 야간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성장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신체에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리적 코골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거나 음주 후 또는 감기로 인한 코막힘 등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고르고 안정적인 코골이 소리가 나며 호흡이 멈추는 즉 무호흡 현상이 없고 휴식을 취하면 사라집니다. 이런 코골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 병적 코골이는 지속적이고 소리가 크며 불규칙한 코골이 소리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천둥처럼 크지만 높고 낮음이 있으며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10초에서 20초 이상 지속된 후 다시 큰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경우, 밤에 숨이 막혀 깨거나 질식감을 느끼며 잠 자는 동안 자주 뒤척이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경우, 아침에 입안이 마르고 두통이 있으며 수면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극도로 피곤하고 졸리며 회의나 TV 시청 중에 무심코 잠이 드는 경우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오늘도 우리네 마음을 힐링시켜 주고 또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을 사이다처럼 뻥 뚫는
1: 기준을 물어본다면 다 다양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아 원 없이 이게 돼 있어요.
0: 네, 그렇죠. 네,
1: 그리고 또 전자 제품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면 거의 다 만족하고 거기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를 돌보거나 부모님 같이 어울려서 식사할 때도 다 핸드폰을 보면서 먹는 그런 비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0: 네, 친구들이 네. 모여도 서로 핸드폰만 보고 말은 없잖아요.
1: 그냥 같이 있다는 느낌만 요구하는 것이죠.
0: 그렇죠.
1: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적은 집에 부모님들은 아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자주 왔으면 좋겠다, 자주 어울렸으면 좋겠다, 자녀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등등의 이런 이렇게 만족도가 다 다르거든요.
0: 네.
1: 그러나 우리가 어찌 한 가지로서 단일하게 내의 결핍을 통해서 만족을 한다, 불만족을 한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후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양한 삶들과 추억들이 어울려져서 내 삶을 더 다채롭게 해서 내가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도록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노후의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복한 노후에 낙 있게 살려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말씀과 같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삶은 그 혼밥 있잖아요.
0: 네.
1: 예, 혼밥은 홀로 드시는 밥이 혼밥이잖아요. 우리
0: 그렇죠.
1: 그 어르신들은 이런 줄임말들을 잘 모아라 들으시

0: 이기 때문에 혼밥은 홀로 드시는 식탁 밥이기 때문에 혼자 밥을 드셔도 혼자 어우야 혼자 먹는 게야 너무 입맛이 없다 하고 대충 드시지 마시고
1: 네.
0: 아, 내 건강을 챙겨서 단백질도 영양도 고루고루 이렇게 챙겨 드시는 일정한 식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보면 즐겁지 않다 고독하다 외롭다 자녀가 방문하지 않다 속상하다 이러면 식사부터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식사하지 않으면 다른 병이 올 수가 있기
1: 네,
0: 때문에 꼭
1: 그렇죠.
0: 예 저희는 노인이 됐다 하면 밥심으로 꼭살수 있도록 일정한 식사를 권장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거든요. 수면 시간.
1: 네, 그리고 또이 노년에 들어서면서 그 수면 시간도 짧아진다고
0: 네,
1: 하잖아요.
0: 짧아지는데 우리
1: 네.
0: 수면을 연구하신 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밤잠 뒤척이다가 온밤을 잘못 잤다고 생각하면 아 지난밤 못 잤다 수면 질이 좋지 않았다라면 못잔 걸로 이게 우리가 규정을 짓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지 수면을 깊은 수면을 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수면의 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1: 아,
0: 예,
1: 그렇군요.
0: 많이 자서 잔 것만 아니고
1: 네.
0: 꿈이 많은 것도 그 수면의 질이고 뒤척이면서 자는 것도 그 수면의 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뒤척이 돼서 잠을 못 잤다 설쳤다 해서 불편할 필요는 없이 아 그것도 그런 수면의 이질 수면의 이런 게그 그래프를 봤을 때도 질이 좋고 안 좋고 있던 주기가 다르대요.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수면의 양도 질도 다른데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들면 수면의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되게 속상하신 어르신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1: 네.
0: 그럴다 할지라도 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날셀 때까지 누워서 휴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거든요.
1: 아, 네. 어찌 보면 뭐 명상할 때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0: 네. 네. 근데
1: 아,
0: 어떤 분들은
1: 네네.
0: 잠이 안 온다고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한대요.
1: 대부분 다른 일을 하죠.
0: 예,
1: 네.
0: 눈을 뜨고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바꿔지는 것이죠.
1: 아,
0: 예, 그리고
1: 네.
0: 또 낮에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낮잠을 숨으시면 저녁 잠이
1: 또
0: 또,
1: 못 자죠.
0: 예, 이렇게 잘못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잔둥 만둥 할지라도 새벽까지 일어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취침을 정해서 그러니까 취침의 시간과 질을 본인이 정하는 것이 그래서 저녁에 또 너무 일찍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노인 교실에 보면 막 노래 교실에 음악을 배우시는 어르신들 저는
1: 네.
0: 너무 좋아요. 본인이 즐거운 노래를 하며 기분도 올라가
1: 네.
0: 똑같은 복장을 입고 그 배워왔다는 동작을 이렇게 흉내내는 것처럼 하는데도 아, 그 노래가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하고 또 함께 그게 어울렸다는 그 자체에 저분은 얼마나 행복 지수가 올라갔을까 기쁨 지수도 올라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동작이 아니지만 이제 사지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운동도 되고요, 이런 그 스트레칭도 되고 또 이제 기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게 식사랑 수면이랑 산책이랑 음악 듣고 음악 노래를 하고 춤 배우는 이런 모든 것들은 행복한 노후 행복한 삶의 그 기분과 지수를 높여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가장 쉬운 것이고 그래서
1: 네.
0: 이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보통 저희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복은 뭐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가져다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 행복한
0: 만들어가야죠.
1: 생각과 행복한 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뭐 모든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은 이 기준이다, 뭐요 기준이다 이렇게 그 자기절로 그 행복의 척도를 뭐 맞춰 가야겠죠.
0: 그래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누구 와서
1: 네네.
0: 이제처럼 주는 것도 아니고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질 좋게 행복하게 기분 좋게 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렇죠. 이 행복과 이 부, 정말 누가 옅다 가져라고 뿌려줬으면 얼마나
0: 돈 주고 살
1: 좋겠어요.
0: 수 있어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만 않으니까.
1: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방송을 할 때도 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생각이 세상을 바꾸고 나를
0: 그렇죠.
1: 바꾼다 이 말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요즘 조금 몸이 조금 불편했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아, 안 아플 때는 정말 그안 아프던 자기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네, 정말 건강할 때 건강을 네, 지켜야 하고 그렇죠. 지금이라도 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우리 노인분들도 네. 뭐 좀 더 운동을 하고 좀 더 사람

0: 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1: 너무 좋은 생각이죠.
0: 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정말 뭐 엄마와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나서 얘기를 못 하겠다.
1: 그렇죠.
0: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또 나이를 들어서 젊은이와 교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런 젊은 시대와 어울리는데도 또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럼요. 방법이
0: 네.
1: 있죠. 뭐, 나이 드시면 괜히 그 고집이 좀 세지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아요. 네,
0: 네,
1: 본인의
0: 맞아요.
1: 생각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 젊은 시대를 다 살아왔잖아요. 살아왔고 본인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온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실수했던 점에서 어떤 그 실수나 잘못된 그 경험이 그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교과서에서 살수 없는 것이라서
0: 네.
1: 정말 맞는 말씀이지만도 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살아온 경험을 듣지 잔소리 같이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늘그 똑같은 레파토리를 돌구는 것보다는 아이들 생각도 물어보고 지금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젊은 사람들이 사고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주는 거면 좋은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자꾸 이런 결정을 내주고 야 이렇게 해라 내말 들어라 엄마 말 들어라 아버지 말 들어라 야 네가 이렇게 되면 실수한다, 실패한다, 잘못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니까 아이들은 너무 싫은 것이죠. 그래서
0: 네.
1: 과거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께 도움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대로 살아라고 결정을 해주지 마시고 아, 아이들과 생각을 들으시면 야, 요즘은 그렇게 달라졌니? 우리 시대는 야, 그게
0: 나
1: 이렇게
0: 때는
1: 됐는데
0: 말이야. 이걸 금지해야죠.
1: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너희 시대는 이렇구나. 그래서 본인의 삶의 시대도 약간 오픈을 하면서
0: 네.
1: 살짝 전달은 해주지만, 와, 너네 시대 달라졌구나. 야, 우리는 참 다행이다. 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출생을 했다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기도 한데, 야, 너희들이 대단하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니? 야, 고생이 많다. 힘들다. 이렇게 지지, 인정, 격려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도 듣고서는 뭘 하죠? 반박을 하지 않고 오히려,
0: 네.
1: 야, 어찌 보면 어머니 아버지 살던 시대에 우리도 살아라 못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호상 교제가 되는 거
0: 그렇죠.
1: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도 일방적으로 나 얘기가 옳고 내 시대의 삶을 방관하라 방심 우리 관심하지 말라는 의도로 부모님들을 무조건 견제를 하고 부모님들은 또 본인이 살아왔던 경험을 보고 자식이 살아가는 게 눈에 안 차고 걱정이 되니까 또그 고집스럽게 또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데 견제도 하지 말고 결정도 해주지 말고 그냥 대화니까. 쉽게 네 생각을 전하고 내 생각을 듣고 서로 허상 간에 주고받는 그러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예, 그런 사고, 마인드, 생각을 툭 키웠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자녀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이 소통이 잘 되면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과 교제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인 교제를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자녀를 무시하고 너희 생각은 너희들은 정말 철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태도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가까이 오기 싫어하거든요. 근처에 오기 싫고 자주 방문하지 않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그냥 뭐 5분 10분이 딱 떠나려고 하는데 예,
0: 네.
1: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유의하셔서 내 생각이 옳다고 맞지 않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자네들은 절대 듣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도 부모는 또 듣지 않거든요.
0: 서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서로가 공동 언어가
1: 예,
0: 없다.
1: 서로
0: 이렇게
1: 예,
0: 얘기를 하죠.
1: 그래서 본인의 생각이 그냥 맞다고 이렇게 하라고 결정해 주지 말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되 만났을 때는 그냥 이 사회와 어떤 물어보는 질문에나 서로 호상 간에 물어보고 답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또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0: 네.
1: 생각합니다.
0: 그래요. 그리고 그 각자 본인의 그 세대들을 공감할 때 가장 중요한 게또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억양이 참
1: 다르게 전달될 수가
0: 네.
1: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그 어떤 프로에서 이런 걸 봤어요. 띄어쓰기를 다시 하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새시대, 요즘 MZ시대라고 하는데
0: MZ 시대.
1: 와, MZ시대의 이 젊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붙였을 수 있는 얘기를 띄어쓰니까 내용이 다르고 두 단어, 세 단어씩 따로 띄어쓰니까 또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
0: 그렇죠.
1: 이게 MZ시대.

0: 애니가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우리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또 얘네들이 이네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디서 이 시대 살아가는 자녀들이 스승처럼 받드는 것도 못지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그럼 우리 핸드폰 쓸 줄도 모르잖아요. 그럼 자네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도움도 받고 기능도 배우고 물어도 보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그 눈높이를 내려오신다면 어디서 더 부모님들이 더 존경스럽지 않을까?
1: 네, 그렇죠.
0: 예, 내가 부모라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막 소리 높게, 톤 높게 야단치고 명령하고 이렇다면 누구나 그런 삶은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어투를 낮추고 억양을 낮추면서 부드러운 소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도 지금 뭐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위챗 사용하는 것을 배워주다가 갑자기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할머니 집에가 있던 날다 배워졌어요. 차근차근. 그래서 지금은 뭐 음성으로 보낼 줄도 알고
0: 아이고,
1: 영상 통화 다 알아요.
0: 야,
1: 네, 그러니까
0: 세상에.
1: 배워주니까 이 연세가 있으니까 인츠민츠 못 받아들이니까 또 같은 말을 반복해야 할 때도 조금 화는 나요.

0: 오지 않아도 되는 관계잖아요. 아내한테는 귀는 불안감이 꽉 차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1: 그 관계가 중요하겠네요.
0: 네. 자녀는 우리 부모가 두 번 말했는데 듣지 못하면 안타까우니까 이제 네. 소리가 나가는 거. 그러니까 소리 높으니까 들려지지 않고 이쪽 상대는 소리치니까 불안하고 못 들려지는 거.
1: 점점 더 잘 네. 모르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그 이전 우리도 그런 시대를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방 저는 지금 이 나이까지 왔을 때 내 30대는 어디 갔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1: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0: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대에 너무 뭘 하고 살았는가 물어본다면 열심히 살았겠는데 네. 30대의 삶이 기억이 나지 않는 거.
1: 그렇죠.
0: 너무 허무하고 너무 아깝고 너무 왜 그렇게 살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참 많은 것 같으니까 예, 금방 이제 어머니 아버지 나이를 오기 때문에 한 발 아 나도 저년생 되면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미루 학습하는 거야.
1: 그렇죠. 네,
0: 부모님들 놓고 미루 학습하는 것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거. 그래서 부모님들이 부족한 점 보면서 아 나는 저렇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진다면 좀 더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부모님들과 네. 소통할 수가 있을 겁니다.
1: 그렇죠. 네. 부모님들의 오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걸
0: 그렇죠.
1: 이해를 해야죠.
0: 그, 예, 상호석이라는 것이죠. 네. 사람 관계는.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배울 때 한 번에 다 배울 수 없다는 거. 예, 그런 거 인지하시고 자녀들은 한 번에 다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 그런 면도 되게 중요하니까 억양 어떤이 우리 소통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1: 네.
0: 반복합니다.
1: 그래요. 금방 네. 이 세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 맞다. 지금은 MZ시대, 너희 시대는 이렇지 이렇게 넘어가면 됐고 우리 자식들은 아 우리 부모님의 시대는 저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이렇구나. 이 두 가지로도 그렇죠. 서로 이해가 될 것
0: 네.
1: 같아요.
0: 부모님들은 우리의
1: 네.
0: 역사잖아요. 네.
1: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현명하게 잘 넘어가길 바라겠고요. 네, 정답 정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노인분들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네.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머리 이 마음은 조금 안 그런데 이 행동이 또 네. 그렇게 상반대가 될 때가 있으니까 네. 그렇다면 노인이다 해서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0: 예, 참 많지만 저는 네. 그 막무가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차를 타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타도 그렇고 횡단보도 건널때 봐도 그렇고 막무가내예요.
1: 네.
0: 차를 타면 당연히 자리를 양보해라 라는 식이고 어떤 제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그 동영상 봤는데 할아버지가 막 젊은 사람을 막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
1: 아,
0: 무자비하게 차고 치고 해서 막 그 젊은 사람이 같이 손댈 수 없으니까
1: 네네.
0: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고 있는 그 폭력 동영상이 돌고 있는데 그분이 또 다른 차를 타면서 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1: 아, 폭력이 습관처럼 몸에 배인 분이네요.
0: 네. 한 번이라고 여기서 또 바깥하고 다른 차 가서 또 자기 가서 자기의 어떤 화를 발사하는 폭력적인
1: 네네.
0: 그런 어른이 동영상이 요즘 막 이렇게 돌고 있던데 그거는 아니죠. 예?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온 하루 일하고 쉬고 싶고 다리 아파서 앉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뭐 의향이 내줄 의향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사회에서 안 해준다고 무조건 서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때리는 이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1: 그렇죠.
0: 다른 하나는 이제 횡단보도 십자 그 신호등이 있잖아요.
1: 네.
0: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걸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1: 네.
0: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신호를 지키면서 건너야 다른 분들이 교통사고 나지 않고 운전하신 분들 보면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괜히 이제 그 사람도 많은 데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요즘은 사람 중심 해요. 잘못했든 잘했든 사람을 치게 했으면 운전수 다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넘는 거 행동뼈대로 걸지 않고 막 가로 아무데나 막 넘어가는
1: 네네.
0: 이런 사회적인 규칙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 참 안타깝고 정말 어른스럽게 그냥 늙은이라는 호칭 듣지 않고 정말 어른답게 배우고 싶고 존경스럽고 찾아가서 조언들 듣고 싶고

0: 라는 이런 어른으로 그렇게 해서 나이 들어가신 다음에 얼마나 멋질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려주고
1: 네,
0: 싶거든요.
1: 그렇죠. 노인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먼저 어른이잖아요.
0: 어른이,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모든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른이면 어른답게 젊은 사람들을 배려도 하고 기다려도 주고 좀 느긋하게 지켜도 주고 모든 사회의 규범과 질서는 누구보다도 더 먼저 준수를 해주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며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어른으로서 친척들과 이제 이웃들과 가족 자녀들한테도 분명히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0: 바깥 행실이 안 좋다면 집에서는 무조건 무시받지 않거나 이렇게 자녀들도 뭐 존경스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거는 뭐 봐서 하나를 봐서 열을 안다고 그런 작은 일에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사회적 질서 규칙 인격과 인성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 들었다고 막무가내하지 않고 막대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모든 사회 규범과 질서를 지켜주고 자녀들이 사생활도 지켜주고 자녀들이 삶도 존중해주고 그래서 기다려줘서 참고 기다리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하고 너그러운 어른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참이 사회에 정말 많이 필요한 그런 지당한 말씀이 아닌가
0: 꼭
1: 싶습니다.
0: 지켜줬으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이 부분은 우리 노인분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정말 뭐,
0: 그럼요.
1: 네,
0: 사회인으로서.
1: 남녀노소 다 들어야 할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퇴직 부분에 대해서 빼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일수록 더욱더 퇴직 후에 우울해하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0: 너무 많아요.
1: 네, 그럼 이런 우울함은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0: 네, 퇴직하신 뒤에는 사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뭐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좋고,
0: 그렇죠. 대인 관계도 좋고, 운동도 좋고, 바둑도 좋고, 뭐 이런 배움과 교육과 도전하는데 자기 취미를 더 만들어 학습하는데 끊임없이 본인들이 참석했으면 되게 좋은 게 직장에 있던 분들은 항상 이런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 직장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가게 되면 홀로예요. 나 홀로. 나 홀로 되면 굉장히 이제 퇴직했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씁쓸함들이 되게 이렇게 허전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던데, 그렇기보다 이제 아까도 우리 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행복은 창조하고 만드는 거랬잖아요.
1: 그렇죠.
0: 행복이 창조하고 만드는 게 되게 쉽고 간단한 것이 너무 사소한 거, 우리 뭐 노래 배우고 노래하고 춤추고 춤 배우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뭐 이제 친구 만나고 그리고 또뭐 담소도 하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들고 건강에 된다면 이제 뭐 등산도 하고 또 어떤 협회 또 참석을 하고 얼마나 주위에 다양하게 인생의 어떤 행복과 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일단 자원봉사 같은 이런 삶을 했으면 좋겠어요. 퇴직하신 분들은 아직도 건강한데 퇴직을 했었기 때문에 신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제 또 본인 이제 어떤 분들은 운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 이제 고독하게 외롭게 또 홀로
1: 간단하게 얘기
0: 건강한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노후는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사고를 건강하지 않으면 어디 좀 아팠다 하면 벌써 죽음과 연관을 시키게 되고요.
1: 그렇죠.
0: 거기가 내가 죽는 병 아닌가, 죽을 거 아닌가 해서 불안해하는데 젊은 사람들도 아프면서 나이 들어가고 나이 드는 분들은 더 젊은 사람보다 좀더 아픔과 또 아픔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병이 아닌 이제 수술할 병이 아니라면 사소한 허리 다리 아프거나 뭐좀 힘들었던 이런 맥비관절 문제라면 적당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키워가실 때, 이렇게 치료하실 때 죽음과 연관시켜서 죽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늘 죽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떠올릴 수 있잖아요.
1: 네, 96% 부질없는 생각.
0: 그냥 내가 이래 죽지 않나, 죽지 않았는데 늘 죽는 생각을. 하루 깨나면 죽지 않을 깨나면 우리 죽음과 가까워지는 건 삶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 죽지를 않았는데 정말 당장 죽을 날을
1: 잘못될 것처럼.
0: 신남이 삶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반복되는 일상을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외롭지 않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노후 되시고 우리도 행복한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갑니다. 건강한 노후, 아름다운 노후 만들어

0: 방학만 되면 아이들은 늦잠도 자고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들은 방학 간 공백으로 공부가 뒤처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심리 상담사 리리와 선생님을 모시고 방학을 내 학생
1: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0: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는데요.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자습과 또 주도적 학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2: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도적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2: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때는 일단 그게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 시간이 좀 필요하죠. 결국 공부는 또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오래 투자했다고 해서 또 공부 효율이 또 올라가는 것이 또 아닙니다.
0: 네.
2: 근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또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고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커피숍이랑 도서관이랑 이런 데 가서 또 책을 잡고 막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생각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또 이 문제 저 문제도 풀어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또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됐다고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효율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한테만은 방법이 필요하죠. 모르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그런 방법을 가르침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주도적 학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0: 그래요. 공부가 본래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또 부모님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2: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그게 동력이 필요하겠지요. 학교를 다니는 게 단순히 딱 공부만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결국 선생님들과의 그 사이도 그렇고 이런저런 관계 처리도 또 필요합니다. 결국 또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원인들도 분석하면 딱히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또 그중에 또 뭐 왕따를 당한 아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은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학교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어떤 아이들은 공부보다도 체육을 잘한다거나 다른 방면에도 흥취를 가지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학교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즐거워야 따분한 공부도 또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동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는 또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이게 좀 좋은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한테 내가 뭘 대신해서 해주려고 그러지는 말고 또 그 아이는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찾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그 힘을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대신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 공부를 해라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 하지 않은 길을 일단은 바랍니다. 그 때문에 부모하고 아이 관계가 중요해요. 아이한테 잔소리를 자꾸 하고 싫은 거 자꾸 시키고 이러면 아이들은 엄마

0: 나랑 사이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엄마랑 아빠랑 때문에
1: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예, 일단은 목표가 뚜렷해야 되죠. 예.
1: 네.
0: 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아야 됩니다.
1: 네.
0: 내가 잘하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명확하고, 그리고 시간 관념도 명확하게 잘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예.
1: 네.
0: 뭐, 특대로 시간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뭐,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하루에 뭐, 딱 학교에서만 강의를 듣더라도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성과 효율을 올려야 되겠죠. 예.
1: 네.
0: 그냥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 그냥 한마디로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결국 자기 자평가 능력, 결국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선생님, 아이들과의 관계, 이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1: 네, 네, 그래요. 사실 공부를 재미있다고 느끼는 학생은 네, 많지 않을 텐데 공부가 즐겁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0: 예. 키울 수 있습니다. 예,
1: 네.
0: 자기의 주도적 학습 능력은 예,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1: 네.
0: 그게 학교 공부는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을 딱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싫어하는 부분도 해야 되고
1: 네.
0: 예, 좋아하는 과목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도적 학습 이 능력을 딱 좋아하는 것만 딱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능력이 이게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1: 네.
0: 이거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된 아이들도 예, 그러니까 아직 주도적 학습이 잘 된 아이들도 싫어하는 것도 잘합니다.
1: 네.
0: 그래서 즐거운 일, 즐겁지 않은 일 상관없이 이거는 주도적 학습 능력은 배양은 가능합니다.
1: 네, 네. 그래요.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예, 이 주도적 학습은 제일 관건적인 것은 부모님이지요.
1: 아, 네.
0: 예, 제일 관건은 부모님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시절부터 배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충분히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흥취를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아이가 이렇게 말을 금방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배양할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또 많지 않습니까? 예. 아이랑 함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을 골라서도 함께 읽는다거나 이것도 또 아이의 흥취를 배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또 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차차 또 아이한테 맞는 발달 단계에 맞게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놀이하는 방식으로도 배양이 가능합니다.
1: 네.
0: 예. 그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예, 이 부분이 엄청 그래도 우선적이 됐는데 수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이때야 엄청 그래도 관건이 되는데 예,
1: 네.
0: 이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놀이를 제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1: 그렇죠.
0: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 하고 같이
1: 네.
0: 놀아달라고 하고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랑 놀아주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1: 네.
0: 그렇지만 예, 근데 하루에 10분만 정말 5분 정도 안 되면 5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주면 또 아이들은 그만큼 만족을 느낍니다.
1: 네.
0: 예, 예. 그래서 그때 뭐 굳이 뭐 인형놀이를 한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또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이가 그림을 또 그리기 좋아하면 그림을 일단은 그립니다. 뭐 좋아하는 무슨 인형을 그린다거나 예,
1: 네.
0: 책에다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냥 그 옆에 수학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인형 얼굴에 2 더하기 3 각기 얼마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1: 네.
0: 문제를 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거 풀게끔 해주면 아이는 또 즐거워합니다.
1: 네.
0: 예, 그럼 이것도 풀어서 받치고 그럼 이거는 맞다 100점 이러면 또 즐거워하고 예, 또 이런 게임도 해줄 수가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아이랑 같이 놀 때 또 작은 종이 조각에 또 다른 재밌는 문제, 수학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일상생활 문제도 그렇고, 예, 써서 숨겨둡니다, 집에다가. 예.
1: 네.
0: 그러면 아이가 또 그걸 어디에, 숨겼는가 찾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그거 찾아서 또 가져와서, 문제를 또 풉니다, 알아서. 내가 숨겨둔 문제를 또 풀어서 또 가져옵니다.
1: 네.
0: 자기는 이렇게 답장을 했다. 이러면, 그 사이에 또 서로, 같이 또 얘기도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1: 네.

0: 이런 여러 가지 놀이가 이게 학습에 흥취한 배양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이렇게 아이랑 이런 식으로 놀아주는 것이 이게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이 공부 습관이 아직 잡히지 않는 소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0: 예, 소학생들은 사실 고급 학년부터는 그래도 괜찮지만 금방 1학년, 2학년 요 때는 주도적 학습이 잘안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중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고급 학년에 올라간다고 해도 잘 아인되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그냥 그건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근데 공부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2년에 다 끝내는 것도 아니고,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소학교 단계에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고 닥달해버리고 이러면 아이들이 지쳐갑니다. 그리고 또 자신을 또 잃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소학교는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냥 자기 불안함에 아이들을 재촉해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공부는 아이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봐주고 힘을 부여해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역할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이런 힘을 아이들의 이런 힘을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부모님들이 불안입니다. 때문에 아이가 조금 늦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두고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움만 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학생마다 그럴듯한 이 공부 목표를 세우는데 실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목표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아이들이 다 목표를 세우는데 실천 못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입니다. 저희도 어른이 된 우리들도 가끔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끔은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서 때문에 아이들도 한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아이 목표를 이렇게 또 가끔 부모님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뭐 아이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목표도 세우고 어떤 과목은 점수를 어떻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목표도 세워주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님이 세운 목표는 그거는 부모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에 아이가 목표를 내키지 않게 세웠더라도 그거는 그냥 냅둬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발견하고 수정하고 또 목표 실천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도 본인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알아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잠깐 빼앗지 말고 그런 중요한 목표 뭐 무슨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고 못한 부분보다 또 하나를 하더라도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쉽게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자녀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0: 위에서도 얘기 내가 했다시피 아이들이 이렇게 실천한 부분들을 많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뭐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했다고 해도 꼭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많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목표 번호표를 이렇게 설정을 할때 부모님들도 혹시 옆에서 같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가 목적인 부모님이라면 너는 이번에 학습에 어떤 목표를 세웠니? 나는 이번에 어떻게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 어떤 다이어트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 목표를 같이 실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의 학습을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또 목적을 달성하고 이렇게 함께 하면 또 아이도 더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또 동기부여가 생겨서도 같이 열심히 할수 있죠.
0: 그렇죠.
1: 공부하려는 마음은 큰데 이 막상 문제 앞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제 해결력이 약한 상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할수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아이들은 사실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마음속으로는 다 잘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유가 또 엄청 다양한데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좀 압력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 지쳐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교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많이 노는 것을 제청합니다. 그리고 논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진 않습니다. 또 자기주도적이 된 아이들은 놀아도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 놀기만 해서 공부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놀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또 찾아봐야 합니다. 아이한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학습은 심리와의 싸움인데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을 또 일단 체크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공부하고 계속 열심히 앉아서 책을 본다고 해서 이게 주도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 건강을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이 어떤지, 그리고 부모님과의 사이가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 또 친구들과의 이런 사이가 어떤지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이런 아이들의 그 이유, 고민도 이렇게 좀더잘 지켜봐 주고 또 찾아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좀 이게 많이 들었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불안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런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또 함께 불안해한다. 때문에 불안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요청을 안 했는데도 이것저것 막 시켜서 이것저것 막 시키느라 정신이 없을 때다 보면 아이가 필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수학생들도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 하면 그것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방법을 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모든 걸 그래서 아이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시키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더 해가 끼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학교와 학원의 공부는 교사의 지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습관된 학생들은 누군가의 힌트를 기다리거나 아예 정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주도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특히 수학생들의 경우에는 빨리 해치우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이렇게 문제 해결보다 답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또 답을 알더라도 또 본인이 또 문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을 두게 되지요. 때문에 이거는 학습은 선생님들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한테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과 자주 교류하고 합정만 잘해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1: 그렇군요. 과거에는 오직 그 교과서가 공부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학생들은 훨씬 다양한 또그 학습 자원을 접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0: 예, 지금 AI 시대지 않습니까?
1: 네,
0: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 이런 핸드폰으로 많은 정보를 접촉하고 배웁니다.
1: 아, 네.
0: 예, 근데 아직, 어떤 부모님들은 이 핸드폰을 못 맞이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던데,
1: 네.
0: 예, 이거는 아이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절단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이가, 예, 아이의 시대에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이런 쪽에는 이거 많은 정보를 접촉해야 됩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이런 많은 정보를 접촉시키고 충분히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게끔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네, 수학은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많아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예, 맞습니다. 예, 100%라고는 말할 순 없지만
1: 네.
0: 그래도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수학은 또 학과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 또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 성취감도 생기고 또 공부의 흥취를 만들기 엄청 좋은 과목입니다. 수학. 예,
1: 네.
0: 때문에 어릴 적부터 예, 수학을 접촉시키는 것이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예.
1: 그래요. 큰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1: 그래요.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또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자아평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거는 스스로 하는 공부기 때문에 예, 학교 다녀와서도 스스로 숙제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예, 숙제를 안 하고 놀면 숙제라고 재촉합니다. 예, 그래서 예, 부모님들의 핍박에 하는 공부는 이게 본인의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이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욕을 먹겠죠. 예, 그러면 욕을 먹으면 또 자기가 해야 된다고 깨닫고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욕 먹는 것도 아이 몫입니다. 예, 때문에 그냥 냅두면 됩니다. 냅두고 아이가 혼자서 깨닫고 혼자 고치고 혼자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 그 평가가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부분이죠. 예.
1: 그래요. 학생마다 취미와 특장이 있는데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과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0: 예, 이 과목에 대해서도 아까도 예, 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1: 네.
0: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어느 과목을 딱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예,
1: 네.
0: 학생마다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또 취미가 있듯이 예, 딱 어느 과목부터 시작하기보다도 또 자기만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예,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과목을 잘하는 과목이만 있다면 예, 그런 그 과목을 시작해서 이렇게 학습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거는 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1: 그래요.
0: 예.
1: 이제 요즘 이 스마트폰과 게임 문제는 우리 또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되기도 하던데요. 이
0: 예. 예.
1: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도해야 올바른 방법일까요?
0: 아, 예. 그 스마트폰 문제는 지금 진짜 집집마다 다 이것 때문에 많은 전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예,
1: 그렇죠,
0: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안 잔다. 뭐, 예, 아, 또 공부를 아예 한다. 이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되는데, 아,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이거 한다고 해서 자기 주도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예, 왜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근본적인 그 원인은 스마트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의 심리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아이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경향을 끼칩니다. 이거 스마트폰은 그런 학습이랑 상관이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 끝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는 아이들 스마트폰 때문에는 그게 공부가 영향을 받는다거나 주도적 학습이 안 된다거나 이건 스마트폰 그 본인하고는 자체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곧 방학이지 않습니까? 네. 방학 기간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또 가장 좋은 시기로 추천하는데, 방학이 이 학기 도중보다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방학 기간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한테 쉬어라고 내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도 잘합니다.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공부는 오래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학 시간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방학 시간에 늦잠도 자고 또 배고플 때 먹고 조건이 되면 또 여행도 즐기고 이것이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 생활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본인의 즐거움을 찾고 이런 부분도 자기주도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지난 학기에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방학 시간을 충분히 다시 자리를 잘 잡으면 또 아이들한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또 알아서 새 학기에는 또 성장하고 공부를 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급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그래도 방학 시간을 잘 이용해서 부모님들이 뭐 놀이를 통해서 학습 흥취를 배양시킨다거나 이렇게 또 아이들과의 사이, 친자 관계 사이를 향상시킨다거나 이 부분에 중시를 많이 두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고급학년 아이들은 또 일단은 충분한 휴식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스마트폰도에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며칠씩 잠을 안 자고 놀아도 아이들은 때가 되면 안 놉니다. 그래서 쭉 놀지만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불안해서 부모님들이 자꾸 맞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놉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다 알아서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믿고 충분한 자유와 휴식을 주는 것도 이것도 아이들이 자기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렇군요. 여름방학 학생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효과적인 방학 학습 계획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0: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뭐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겠다고 요청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 떨어진 과목을 방학에 보충하고 싶다고 학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1: 네.
0: 그거는 아이 본인이 어느 과목이 뒤처지는지 아이 본인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불편한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요청하겠죠.
1: 네.
0: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습 계획은 아이 스스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마음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적합합니다.
1: 네.
0: 특별히 잔소리 공부해라는 잔소리보다도 가끔씩 정말 힘든 아이들은 방학에 뭐 탕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 네.
0: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하게끔
1: 네.
0: 그 기회도 아이들이 그 다음 학기에 성장하는데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래요. 방학 동안 선행 학습과 그리고 복습 중, 네, 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0: 둘다 중요하겠죠.
1: 네.
0: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도 둘다다 자기만의 우점, 이런 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1: 네.
0: 먼저 아이 상태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거 부모님이 선택해서 시키기보다도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관찰을 해서 아이가 어느 과목이 힘들다고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보하고 싶은지 아이들의 생각, 의견 들어주면서 이렇게 복습을 또 중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예습을 또할 것인지 아이랑 함께 이렇게 선택해서 즐겁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1: 네, 그래요. 아이와 함께 선택하는 것도 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웠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 추천할 방법은 따로 있으신지,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얘기해 주실까요?
0: 그 무리한 계획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하루에 뭐몇 시간씩 공부한다거나 이거 매일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는 무엇을 하고 군대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견지하기가 힘듭니다.
1: 그렇죠.
0: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간단하게 무리한 계획보다도 방학인 것만큼 많은 자유를 주면서 책도 뭐 일주일 두 번을 본다거나 이런 계획표를 작성하면 아이들도 꾸준히 실천할 수가 있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겠죠.
1: 네, 그렇죠.
0: 그리고 부모님들도 방학 기간에 보게

0: 되면 아이들 잔소리보다도 예, 부모님들이 먼저 책을 보면 어떨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부모님들도 우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른도 예, 우리도 책을 보고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1: 그래요. 방학 동안의 자기 주도적 학습은 새 학기 학교 공부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0: 예, 방학간에도 충분히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은 하면, 예, 아이들은 새학기에도 힘을 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방학 시간은 자유가 많은 시간입니다. 예, 그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되면 이거는 개학에 또 스스로도 잘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의 부모님들 그 힘을 줘야 되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믿어줘야 되겠지요. 예.
1: 그래요.
0: 예.
1: 부모님들의 조급함은 오히려 또이 학업에 대한 흥취를 잃게 만들 수도 있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나이가 들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까?
0: 예,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결국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는지 이렇게 똑 부러지게 잘 해나갑니다. 예, 때문에 배움을 즐길 수밖에 없죠. 결국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알아서 잘 안배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보게 되면 저급학년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수학교 때는 예,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갑자기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결국 또 이것도 심리 건강과 엄청 많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춘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고, 예, 결국 한번 떨어진 성적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예,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게 자기 주도 학습 배양 이게 많이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또 어디서게 많이 놓쳤다고 해서 뒤처졌다고 해서도 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이 아이와 선생님과 잘 협조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보충이 또 가능합니다.
1: 그렇죠. 평행 학습 시대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0: 예, 큰 영향을 주죠.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게 독립성도 강하고 끈질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실패를 겪어도 또 회복 탄력성도 강합니다. 때문에 자존감도 높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이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부모가 지켜야 할그 적절한 거리감은 어느 정도인지, 또 자네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0: 예, 관심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관심입니다. 예, 그리고 간섭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하지 않는 걸 부모님이 자기 요구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요 간섭받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결국 부모님들은 먼저 나이 불안감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결국 모든 아이들은 다 주도 능력, 학습 능력이 다 강합니다. 다할수 있습니다. 예, 결국 본인의 불안감 때문에 아이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내 아이를 믿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밥가마에 밥을 안 치면 밥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까? 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소금도 뿌려놓고 뭐 양념을 뿌려놓는다고 해서 또 자꾸 또잘 됐는지 열어보고 이러면 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처럼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옆에서 힘만 대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결국 아이는 예, 다 알아서 잘 되어 있습니다.
1: 그래요. 오늘 소원세상 프로에서는 리리화 심리 상담사를 모시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무엇인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누군가 떠밀어서 하는 공부는 언젠가 멈추기 마련입니다. 방학 기간이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작은 성공을 만들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기록도 문서도 자취도 없었다. 눈물 가득한 밤이 닫혀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이름을 바꿔야 했고 너무 많은 사람과 해서 걸을 수 없어도 해야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반복해 했던 것들, 구멍내고 구멍내고 구멍을 내고 우리가 얻은 것들, 말라리아, 매독, 결핵, 심장병, 우울증, 우리에게 남은 것들, 지워지지 않은 충격, 자식도 집도 없는 텅 빈 자궁,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들. 타고 온 로면 전차에서 내렸다. 전차에서 내리자 앙증맞게 작은 열차가 눈앞을 휙 지나간다. 그 유명한 보장 열차였다. 오랜만에 다시 와보는 도고 온천이다. 나심의 소세키가 무엇을 보아도 복격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온천만은 훌륭하다고 호평한 곳. 3000년 역사의 온천이 있는 곳. 천황도 찾았고 시인, 화가들도 자주 찾았다고 전하는 그 온천으로 종혁은 다시 한번 찾아왔다. 전번에 올 때에는 하루코와 함께였지만 이번에는 혼자이다. 그 빈 옆자리가 크게 느껴져 종혁은 부지중 가벼운 한숨을 지었다. 도고로 오면서 아침 나절에는 또 한 분의 위안부 할머니의 별세 소식을 들어야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83세 김연희 할머니가 별세했습니다. 이로써 등록된 군 위안부 피해자 238명 가운데 생존자는 49명으로 줄었습니다.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공식 페이스북에서 김 할머니가

오후 10시쯤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할머니는 한 국민학교 5학년 재학 중이던 1944년 일본인 교장에게 사출돼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일본 시모노세키를 거쳐 도야마현에 있는 항공기 부속공장에서 9개월가량 일하다가 아오모리현 위안소에 끌려가 약 7개월간 위안부로 생활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위안소에 있을 당시 기억의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까지 받았었고 이후 결혼조차 하지 못하고 평생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위안부 별세 소식을 듣노라니 춘자 할머니가 돌아갔을 때처럼 가슴을 허비는 아픔이 밀려왔다. 몇 달 전 흥룡강성에서 확인한 광목 할머니가 다시 노래 발표했다. 그에게 춘자 할머니의 사망 소식은 차마 알리지 못했다. 세상에 차마 말하기 어려운 아픔을 홀로 간직한 채 살아왔지만 만년에도 군기 흐르는 그 모습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릿하게 했다. 꼭 다시 찾아오마하고 말했지만 가는 발길이 무겁기만 했다. 당시 민중국을 찾아 할머니에 대해 재산 부탁하고 돌아서는 길에 은연중 파란 바른 춘자 할머니의 인생을 뒤돌아보았다. 비록 피부치게 혈연은 없지만 종혁에게서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따랐던 춘자 할머니 그 한 분뿐이었다. 할머니가 허위단심 고향계로 다시 찾아오자 일본의 놀이개가 되었다는 둥 중국 사람과 살다 왔다는 둥 마을에서는 그녀에 대한 소문으로 쉬쉬거렸다. 전대 미물의 사륙이 금방 끝난 남경계 사거리에서 시체더미 사이에서 망지 서조 방황하던 춘자에게 동북에서 왔던 왕해라는 중국인이 손길을 뻗쳤다. 초피 장사로 남경에 왔다가 지옥 같은 사륙의 현장계에 맞닥뜨렸고 소피를 판던 모두를 내주고 어느 여염집에서 두 달가량 몸을 감춘 채 요행 살아남았다고 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에 불모지를 가꾸고 사는 화전민 조선인들을 보아왔기에 춘자를 도우기로 한 것이었다. 피비린내 당자한 사륙의 도시에서 살아남아 동북 사람끼리 만나게 된 것만 해도 인연이라고 왕해는 말했다. 춘자는 경륙에 떠밀려가다 기보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해를 따라 나섰다. 소피 장사를 했다니 어느 정도 가세가 있는 집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동북의 어느 한 벽촌이었다. 거기서 옥수수 농사를 지으며

악센트가 강한 동북 지방 방언을 구사하는 중국인 시어머니 손에서 지독한 시집살이를 했다. 사십을 바라보는 썩고머리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나타나자 일면 반가워하면서도 하필이면 조선인이냐 하고 개화장 마냥 긴 대통을 물고 있던 시어머니가 통발이를 엿기와 함께 뿜어냈다. 시어머니는 매운 담배와 걸쭉한 쌍욕을 달고 살았다. 오미마닥에 조상 팔대를 곁들인 쌍욕을 곁들였다. 그 욕설은 죄다 춘자를 향해 시우처럼 몰부어졌다. 하지만 자신을 구해준 왕해에 대한 고마움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지냈다. 중간 중간에 탈출을 기도했다. 시어머니의 대통에 맞아 이마박이 터지기도 했다. 왕해는 더욱이 시어머니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러다 또 어느 한 번, 야밤 도주한 그녀를 쫓아 기차역까지 왔던 왕해는 그를 놓아주었다. 8년이 되도록 생육을 하지 못하자 왕해도 그의 어머니도 후실을 맞이하려 은근히 생각던 중이었다. 위안부 생활이라는 무간 나락에서 마수에게 끊임없는 리치를 당하다 요행 헤겨나온 할머니는 생육을 할수 없었다. 그렇게 춘자는 8년 만에 떠났던 고향에 돌아왔다. 꿈을 안고 떠났다가 으깨진 꿈의 조각을 낭자하게 흘리며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왔다. 일본이 투항하고 광복의 희열로 가득 차인된 고향 마을이었지만 춘자를 맞이해준 시선만은 싸늘했다. 원체 무뚝뚝이었던 어머니 끝순이는 8년 만에 나타난 춘자를 다른 집 울바자 넘어 소보듯 했다. 피진복은 소마량 한동안 지켜보더니 무난 한 장도 없이 금방 들어선 그녀의 손에 식칼을 쥐어주었다.

라디오 소설 춘자의 남경 원작 김영 극본 장선자 해설 정선아 배역 정선아 제작의 면무력 54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계시는 고모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고모네 집에 도착해 보니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으나 집안과 마당 어디에도 고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으니 이내 돌아오시겠지 싶어서 고모 찾기를 그만두고 집안에 앉아 고모를 기다렸는데 글쎄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어질 즈음에야 고모는 돌아오셨던 것입니다. 고모는 언제 왔냐고 반갑게 저를 맞아주었고 저는 걱정했던 마음에 투정을 부리며 문도 잠그지 않고 어디 오래 계셨어요?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고모는 이웃마을 친구 집에 직접 딴 딸기를 가져다주고 이내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야기가 길어져 이렇게 늦게 돌아오게 되었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돌아올 것이라 여기는 상황에 자주 쓰이는 우리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는 바로 이내입니다. 이내의 첫 번째 의미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고시라는 뜻인데요. 네,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행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심부름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갔다가 이내 돌아올 거야처럼 짧은 시간의 행동과 빠른 결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말로 평소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지 않는 가까이의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소학교 바로 맞은편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나와 길을 하나만 건너면 저의 집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집에서 나와 몇 걸음만 걷다 보면 이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을 자고 급하게 나가기도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학교 예령 소리가 들리면 부랴부랴 달려서 학교에 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내는 단순히 가깝다는 표현보다 훨씬 정감 있고 구체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주며 일상의 장소 설명에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의 형편대로 내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은 늘 품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틈이 날 때마다 가보려고 마음먹었지만 매번 다른 일이 생기고 시간이 부족해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언제부터 가보려 하면서도 이내 오늘까지 밀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나 계획이 상황에 쫓겨 계속 연기되며 뒤로 밀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미루는 일상의 모습을 잘 담아냅니다. 이처럼 이내는 짧은 시간의 흐름, 가까운 공간의 위치, 계속 미루어지는 일의 상황까지 세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은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당건설 문서는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기내 카자흐스탄, 한국, 몽골, 몬티네그로 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0: 한종 부주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공장 당사문은 연구원에서 편찬한 습근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이 최근 중앙문은 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됐습니다. 18차 당대일에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어떤 장기 집권의 막수주의 총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 집권의 막수주의 총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함으로써 강당 강국에 있어서 중대한 현실적 우위와 장원한 지도적 우위가 있습니다. 막수주의 과학 리론에서 비롯되고 중화 우산 전통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잉태한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확고한 실전적 보대와 두터운 리론적 군원을 구비해 신시대 당건설으로 공개 발표됐습니다. 그중 제1권은 2012년 1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간에 저작 16편을 수록하고 제2권은 2018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기간에 저작 56편을 수록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은 당면과 규모 한식이 전당의 중요한 정치 과업입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운영하여 당건설을 계획 추진하고 더 높은 표준과 더 실무적인 조치로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에 제반삽을 잘 틀어줌으로써 백년 대당이 당 사물을 관리하고 당을 홍성 발전시키는 새 경제를 부단히 개척하며 한맘 한뜻으로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서백파는 당중앙이 전국을 해방하는 마지막 농촌 지휘부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중앙과 모택동 동지는 3대 전역을 지휘하고 혁명의 전국적인 승리를 지도함으로써 새 중국을 창건했습니다. 모택동 동지는 두 가지 반드시라는 중요한 사상을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두 가지 반드시의 깊은 사상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터득하며 한학 중공중앙 예터에 중앙군사위원회 작전실에 들어서면 네 개의 낮은 흙집 안에 전화기 한 대, 지도 두 장, 책상과 의자 세 세트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지휘부로 불립니다. 70여 년 전 당중앙은 이곳에서 료심, 회해, 평진 등 3대 전역을 지휘함으로써 세종국 창건에 튼튼한

다양한 보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학생들과 당원 간부들이 특별히 이곳에 연구 학습을 와서 서백파를 찾아보는 것을 초심의 여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작전실에서 넓은 기념관 전시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인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붉은 땅에서 당 제7기 2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보택동 동지는 전당에 두 가지 반드시라는 호소를 제기하면서 북경으로 가서 시험을 치르자는 시대의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백파 기념관 선전부 책임자 리아휘는 서백파의 시험 보는 정신을 잘 선전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 형식을 혁신하여 전시실 내에 그림과 글, 실경, 음향, 영상, 상황 재현 등 다양한 수단을 대량으로 활용하여 역사 이야기를 더욱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7월, 습근평 총서기는 서백파에서 조사 연구할 때 두 개 100년 목표를 실현하는 것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분투의 로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모든 지도 간부와 전체 당원들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시험과 우리 당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계속 잘 치르고 우수한 답안을 제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부를 명심하고 계속 분투해야 합니다. 서백파는 홍색 자원을 발전의 동력으로 전환하여 농촌 진흥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노래 단결은 힘이다의 탄생지인 북장촌에서는 귀향한 청년 왕아매가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으로 농촌지원 농민지원 전시판매 기지에서 헌금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일 전쟁 시기 마을 여성들이 전사들을 위해 만든 천겹 밑창 헌금신을 새로운 국조 스타일로 만들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왕아매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천겹 밑창 헌금신은 한 컬러에 50원을 벌 수 있다면서 여성들이 함께 웃고 떠들면서 안정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북장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봉홍곤의 소개에 따르면 북장촌은 민박단지, 단결식당, 전자상 기지, 야채 비닐하우스 등 10여 개 특색산업 프로젝트를 마련해 촌민의 연간소득이 2만 원을 넘었고 촌집체 연간소득은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봉홍곤 주임은 주로 마을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홍색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촌민들의 인근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촌민의 소득을 끌어올렸다고 표했습니다. 석가장시 정정현 탑원장촌의 동복지혜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추는 영양액을 마시며 잎을 활짝 펴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촌민 당수영은 수경재배 상추를 돌보고 있습니다. 과거 황토만 바라보던 이 전통 농민은 지금 정보와 과학기술에 의지해 유리방 속의 지혜 농민으로 되었습니다. 당수영은 지혜 농장이 개업하자마자 일하러 왔다면서 유리방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오는 거리가 4, 5분밖에 되지 않아 집문 앞에서 돈을 벌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평산 정정이 소속한 석가장시도 시험 보는 자세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가장시의 경제 총량이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25년 지역 생산 총액이 8,651억 7천만 원에 달했고 생물의약, 차세대 전자정보, 선진 장비 제조, 현대식품, 현대 상업 무역 물류 등 5대 천억급 산업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장대해져 착실한 업무로 옛 근거지 지능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중공중앙 당학교 철학부 전략철학교학연구실의 호동 교수는 서백파 정신은 중국 공

0: 공산당 100년 분투의 소중한 정신적 제보이고 그 핵심은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 분투하고 과감히 투쟁하며 과감히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당이 시대를 넘어 굳건하게 전진하는 정신적 바탕 제기자, 더욱이는 신시대 시험 보는 길을 잘 걷는 근본적인 정신적 지침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호동 교수는 우리는 인민을 위한 소심을 굳건히 다지고 일터에 립각해 직책을 다하고 착실한 노력으로 시대의 사명에 회답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서백파 정신의 호소하에 신시대 시험 보는 길의 답안지에는 분발 진취하는 소국 대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은 소요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보건체계를 건설했으며 경제총량이 세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억만인민은 소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우수한 답안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23일 대륜에서 2026년 학예 다보스 론단에 참석하고자 중국을 방문한 기내 오리바 총리, 카자흐스탄 백트노브 총리, 한국 김민석 총리, 몽골 오치르르 총리, 몬테네그로 수파이치 총리를 각기 조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습금총 주석과 다섯 개 나라 지도자들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5개국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해왔다면서 중국은 5개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쌍무관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착실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기내 우리와 총리를 접근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기내와 전통적 친선을 계승하고 농업, 무역, 광업, 민생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금유, 산업단지, 전력 등 분야의 협력 예비를 발굴하여 양국 인민에게 도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총리는 기내는 중국과 소망도 등 중점 프로젝트를 심층 추진하고 무역,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산업협력 수준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백트노브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구체,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개방형 아시아 태평양 경제를 건설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 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국은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앙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고 첨단 기술, 인문 등 분야의 몬테네그로 수파이치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몬테네그로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비했습니다. 중국은 몬테네그로와 무역,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몬테네그로가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파이치 총리는 몬테네그로는 중국과 무역, 인프라,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하면서 유럽 동맹 가입 후 유럽과 중국 실무 협력의 교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종종이 상술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0: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23일 오전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조락재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상표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라곤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인 주광권이 한 회계사 등록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와 관련한 보고와 남극 활동과 환경보호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황명리 한 검찰공익소송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와 국가소방구조원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전국인대 재경위원회가 정부구매법 개정 초안을 상정할 때 관한 의안을 제출하고 재경위원회 부주임위원 학붕이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은 입찰투찰법 개정 조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때에 관한

0: 공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람브란 부장이 2025년 중앙결산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중앙결산 초안 심사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부수임위원 허규행자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공무원의 위탁을 받고 심계서 국외 심계장이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 업무 보고를 하고 하영이 제8차 5개는 법률선전 결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춘림 부주임이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는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 내지 9개 도시에서 향항 법률 실무자와 5문 변호사가 내지 실무 자격을 취득하고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는 시범 사업에 관한 공무원의 보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조락재 위원장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로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상황에 관한 서면 보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양효초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습니다.
1: 국가부주석 한종이 23일 북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습검총 주석은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계를 높이 중시한다고 비했습니다. 올해 3월 나는 습검총 주석의 위임을 받고 마샤티 부대통령과 함께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상무위원회 제9차 전원회를 주재함으로써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상망은 양국 원수의 중요한 공감대를 한층도 관찰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실무 협력을 강화하고 회의 성과 관찰에서 더 많은 진전을 가져오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브릭스 국가와 20개국 그룹 회원국으로서 국제 협력을 밀접히하고 국제 경제 관리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적인 역할을 함께 발휘해야 합니다. 마샤티 부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줄곧 중국과의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호혜 협력을 증진하며 제 분야 왕래를 추진하는 데 진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계 중국의 정책을 단호히 지키고 중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원수의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각자의 핵심 리익을 단호히 지지하며 다자 분야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신시대 전방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깊이 있게 실속 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0: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문서는 제1권과 제2권이 출판 발행되었습니다. 리강 총리가 기내 카자흐스탄, 한국, 몽골, 몬테네그로 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정 부주석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깨끗한 수원, 미래의 희망, 나이지리아의 민생을 개선해주고 있는 종국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 씨가 나이지리아 수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수돗물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은 생수를 가득 담은 병을 들고 교사 건물로 달려갑니다. 수도 아부자의 위성도시에 위치한 이 소학교는 최근 상수도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아이들이 얻은 것은 단지 깨끗한 물뿐만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6월 20일 종지해외그룹 나이지리아 유한회사가 건설한 나이지리아 련방 수도구 위성도시의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 비망록은 2024

0: 중국 아프리카 협력론단 북경 정상회의 기간에 체결되었고 나이지리아 련방 수도구의 중점 민생 인프라 공사에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400km에 달하는 새로운 상수도관을 건설해 부와리, 카루 두 지역을 포괄해 약 100만 명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일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 확보는 많은 나이지리아 일반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카루와 린근 지역 사회에서는 주로 공공우물, 련봇, 산발적인 물차에 의존해 물을 얻었고 물 깃는 일은 대부분 가정의 여성과 어린이가 담당했습니다. 새벽마다 취수 지점에는 종종 긴 줄이 늘어서곤 했습니다. 인도식 현장에 참석한 카루 주민 그레이스 크리스티나는 매일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20리터 용량의 노란색 물통을 들고 수백 미터를 걸어 가장 가까운 공공 취수 지점에 줄을 서서 가족을 위해 물을 받아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줄을 설 때마다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고 하루에 여러 번 왕복해야 하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물을 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 샤워도 하고 밥도 할 수 있어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 양식이는 공사 기간이 우기와 겹치고 지하 수송관 상황이 복잡하며 또 기존 관로 자료가 부족하고 지하 광 케이블, 전력 케이블, 상하수도 수송관이 교차 분포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공사팀은 탐지 장비를 가지고 현장을 누비면서 모든 수송관에 관한 공사 도면을 작성했습니다. 새로운 수도 관망 건설 외에도 이 프로젝트에는 기존 관로의 유지 보수, 수원지, 가펌프장의 보수, 밸브 등 부대 시설 건설이 포함됩니다. 양식이는 수도관은 급수 시스템의 혈관이고 정수장 복원은 시스템의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체계적으로 운용돼야만 깨끗한 물을 주민들의 집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선기구 아동구조회가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에 1억 6,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오염된 수원에 의존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어린이의 약 70%가 물, 개인위생, 환경위생시설의 폐단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수원 오염의 영향으로 나이지리아 많은 지역은 콜레라 등 소인성 질병의 위험에 오랫동안 직면해왔습니다. 급수 조건 개선은 지역 민생 발전에 시급한 과제로 되었습니다. 카루지옥 사회 책임자 조섭 담플라니는 깨끗한 급수가 콜레라 등 질병 전파 위험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공중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담플라니는 중국기업 공사 프로젝트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고 지역 주민의 필요에도 부합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중국기업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나이지리아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희망합니다. 중지해외그룹 나이지리아 유한회사 부총경리 리 해밍은 물은 기본적인 민생 수요라면서 이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의 생활 조건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료 해명 부총경리는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지리아 시장에 진출하여 고품질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한 수원, 미래의 희망, 나이지리아의 민생을 개선해주고 있는 중국 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혜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남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기회를 특별 프로그램 병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이른바 소화백년 일본이 진정 명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를 특별 프로그램 병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고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사실 리백은 평생 자신을 대붕에 비유하며 상리용뿐만 아니라 대붕부도 지었습니다. 이로부터 대붕이 바로 리백 정신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붕이라는 문학적 이미지는 리백이 창조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붕의 이미지는 전국시대 사상가 장자의 소요유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장자는 소요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고 부르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새로 변해 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새는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했고 날갯짓으로 물을 치며 삼천리를 가고 바람을 타고 9마일 높이로 솟아 올랐습니다. 바로 이 두 문장이 중국의 전고성어의 유래입니다. 대붕이 원대한 포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이름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나라와 맞서 싸웠던 명장 악비의 자가 바로 붕거입니다. 사실 악비는 이름만 붕거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곤붕지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1129년 금나라 군대가 건강현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수비를 책임졌던 수장이 항복하고 송고종 조구도 도망치면서 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악비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팔목을 그어 피를 보이며 지금이 바로 충성을 다해 나라를 구할 때라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병사들을 감동시켰고 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사실 악비와 악가군은 이러한 포부로 건강을 수복하고 조선진까지 진군하며 남송을 위해 불멸의 공을 세웠습니다. 악비의 정충보국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곤붕지지로 평가받으며 당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됐고 지금까지도 무수한 영웅인물들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종석이도 대붕 이미지를 좋아했기에 2021년 음역설 할애회에서 리백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리백이 시에서 대붕으로 표현한 것은 자기 자신이지만 습근평 종석이가 말한 대붕은 분명히 중국 공산당을 가리킵니다. 당이 중국 인민을 위한 행복 도모라는 초심을 굳게 지키고 인민 속에 뿌리 내려 인민을 의지할 때만이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사명을 실현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대붕이 하루아침에 바람을 타고 일어나 9마일 하늘로 치솟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5: 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산은 인민, 인민은 강산에 담긴 깊은 함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께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제가 그중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지는 농민의 아들로 중국인민을 사랑하고 혁명 동지들을 사랑하며 고향 어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부모님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나이 든 황소처럼 중국인민을 위해 묵묵히 경작하셨습니다. 이는 일생의 정덕을 인민을 위한 일에 바치도록 저를 독려해 주셨습니다. 이 편지는 2001년 10월 15일 습근평 총서기가 아버지인 습중훈 동지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의 일부로 아버지에 대한 진심어린 축복과 함께 아버지처럼 공산주의 위협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확고한 결의를 담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혁명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습중훈 동지는 로혁명가로 어택동 동지로부터 군중 속에서 나온 군중의 지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습중훈 동지는 자녀들에게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부모에 대한 가장 큰 효도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강산은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라는 깊은 통찰은 바로 습중훈 동지가 199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0주년 경축 행사에서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양가 시절부터 그는 변함없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바로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겠다입니다. 그 이후 하북성의 정정, 복건성의 함운, 명덕, 복주에서 이렇게 복건성, 절강성, 상해시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는 늘 인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곳곳에서 탁월한 정치 업적을 쌓았습니다.
6: 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就是我们的奋斗目标.
5: 2012년 12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을 맡은 지 44일 된 습근평은 로혁명 근거지인 하북성 부평현 락타만촌을 찾아 가난구제 개발 사업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못 박는 정신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6: 经过全党全国各族人

0: 人民持续奋斗。
1: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습근청 총서기에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저는 이 획기적인 역사 순간을 목격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2: 평화군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1부 강산은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팬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사이 공개적으로 서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쪽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애걸했다. 지지율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결코 애걸한 적 없다. 내 지지율은 당신과 무관하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한때 유럽과 미국 우익 진영의 천연 동맹으로 여겨져온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이유와 양측 간의 모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찰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막 폐막한 7개국 그룹 정상회의 기간 멜로니 총리가 자신과의 단독 면담과 함께 사진 촬영을 애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녀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내게 애걸했다면서 나는 동정심에 응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탈리아에서 즉각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후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트럼프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애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탈리아 부총리이며 외무장관인 안토니오 타야니는 당초 6월 21일부터 22일로 예정되었던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타야니 장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의 발언이 심각하고 모욕적이라면서 이는 멜로니 총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 내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라면서 그리우는 그녀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의 공항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승리를 거둔 지금 그녀는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은 트럼프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자신의 지지율에 집중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사진 애걸 논란만 놓고 보면 이번 말싸움은 일시적인 실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올해 들어 양국 사이에 벌어진 크고 작은 마찰들을 살펴보면 갈등은 이미 수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탈리아는 미국과의 연계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발발 수일 후 멜로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고 전쟁에 참가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멜로니 정부는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에 이탈리아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견지하면서 모든 군사 배치는 이탈리아 법률과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이는 관건적인 시기에 편을 들지 않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 보호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마땅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멜로니로서는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동맹 내 이탈리아의 중요 지위와 국제적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우크라이나, 이란 등 문제에서 멜로니의 입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그녀는 트럼프의 유럽 내 대변인 역할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트럼프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것으로

0: 서로 힘을 실어주던 정치적 동맹이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것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 외교 논리와 유럽 동맹국들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럽 우익 정치 세력이 집권한 후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 두 번째 임기에 범대 서양 관계의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1: 분석과 설명.
0: 오늘은 이른바 소화백년 일본이 진정 명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소화시대의 변혁과 부흥만이 아니라 이 시기 역사가 짊어져야 할 책임과 교훈이어야 할 것입니다. 2026년은 일본 소화시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1년의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념행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려해야 할 위험한 경향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은 저들의 침략 역사를 체계적으로 흐리게 하고 약화시키면서 심지어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 하고 있을 관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 성과로 전쟁 기억을 가리려는 시도는 실질적으로 대중의 침략 역사 인식을 한층 더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 관병 측 서사는 또 고난과 부흥에 대한 정리에 있어서도 뚜렷한 내향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일국주의와 군국주의자들이 침략전쟁과 관련 범죄를 일으키고 저질렀음을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시간의 축을 한층 더 확장하여 살펴보면 2026년 그 자체가 여러 역사적 전환점이 중첩된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84년 전 일본군은 싱가포르를 점령한 후 현지 화교들을 대상으로 참혹하고 조직적인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일본군은 필리핀을 점령한 후 바탄 죽음의 행진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95년 전 일본은 9.18 사변을 일으켜 국부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촉발하였고 4개월 후 중국 동북의 광활한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이른바 소화백년 기념행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내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소화백년 기념행사는 뚜렷한 현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탈라인미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친미와 미국 아첨 노선과 제군사화 노선의 역사적 정당성을 찾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은 전후 일본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요시다 노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요시다 노선은 군사 부문은 경량화하고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는 발전 모델을 확립하고 외교 활동 원칙은 유엔 중심주의, 자유주의 각국과의 조율, 아시아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를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노선은 일본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경제 고속 성장을 이루도록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 일본이 지역 분쟁에 깊이 휘말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민간 외교 등 방식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비교적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다카이치 사내 정부는 전후 일본의 평화 헌법 제약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록 일본이 오랫동안 발전이

0: 근간으로 삼아온 전략적 균형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것이고 결국 저들에게 화를 자초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명기해야 할 것은 소화 시기의 변혁과 부흥뿐만 아니라 이 시기 역사가 지니는 책임과 교훈일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역사적 시야 속에서 깊이 반성해야만 기념이 망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고 역사도 반성 속에서 진정으로 개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차원을

지금까지 신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의 창 프로입니다. 조시장감독관리국에서 우리 주 각 현시의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시장 책임자 및 식용 농산물 판매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고지서에는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고지서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 관리 방법이 시행됐는데 농산물 시장 운영자는 외부에서 드리는 식용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을 반드시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제품은 샘플 검사 또는 쾌속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물품 입고를 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 기업은 증명서를 갖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입고 검사 및 증빙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준 도달 합격증은 농산물 생산업체 및 경영 주체의 해당 제품이 품질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법적 증명으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심증과 신분증으로 간주됩니다. 적용 범위는 채소, 과일, 찻잎, 가충류, 달걀, 양식 수산물 등이 포함되며 증명서에는 승낙 사항, 제품 정보, 원산지, 발급 일자, 승낙 주체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급 및 수령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법적 책임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운영자 및 판매자가 검사 및 보관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처분을 받아 판매 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시장에 의하여 냉동 정액 사용 상황이 추적 가능하고 조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조에서는
1: 유라는 건 어쩌면 지금이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기에 가장 알맞는 타이밍이라는 걸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도 초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Maps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네,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주 동안 직장 내에서 생긴 있는 에피소드들 함께.

네,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네, 다양한 우리 직장인 분들의 말 못할 고민, 그리고 또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와 함께 하는 시간이 되겠고요. 한주 동안 또 직장 내에서의, 네, 또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날씨는 더운데 사무실은 시원합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느라 사무실에 적막만 흐르고 키보드 소리만 울려 퍼지네요. 저는 일 마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신경 쓰이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실 때는 잘 체감을 할 수가 없지만, 네, 거기에 또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이 끝마치게 되면, 네, 일을 끝마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또 한가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죠. 그래요. 네,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또

네, 조피디 FM 데이트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다양한 우리 직장인 분들의 말 못할 고민 또한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참여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사무실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명이서 일을 했는데 2명이 그만두고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껄끄러울 수가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뭔가 동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사무실 분위기가 좀더 다양하고 좀더 활력이

0: 사무실에서 일하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 했을 때에는 뭐...
1: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여러분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힐링시켜 행복을 찾아주는 목요일 코너 해피 상담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정말 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도 서서히 세월을 거슬러서 노후에 들어서면서 노인들이라는 또 명사를 얻게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도 우리네 마음을 힐링시켜 주고 또 우리의 그 답답한 마음을 사이다처럼 뽕 뚫려줄 가정행복상담원의 한혜금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그래요. 이 노후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또 미리 계획을 하고 생각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2: 그렇죠.
1: 네, 어찌 보면 인생의 뭐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2: 네, 그렇죠. 우리 나이 들면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좁아지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불안이 제일 높은 시기가 아마 노후가 아닐까. 그래서 노후 행복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젊었을 때는 뭐 고생을 사서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뭐 힘이 없어집니다.
2: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생각은 뻔한데 몸이 잘 안 따라주고 너무 힘들 때가 많은데
2: 기억도 잘 안 되고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다. 행복한 노후가 있는 것이 내가 가장 잘 살았다고 말을 하지 않겠냐.
2: 최고지 않을까 싶어도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라는 기준을 물어본다면 다 다양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은 원 없이 돈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참 행복하겠다라고 우리 행복도에 대한 기준을 경제적으로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을까 하면 다른 사람은 또 이제 대인관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1: 네.
2: 예, 이렇게 옆에 사람이 없고 외로워요. 고통, 고독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나와 같이 어울려서 담소를 나누고 차도 나누면서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우리 그 요구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만족도가 있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즘은 이제 빨리 발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살기가 힘들어졌고 사회에 좀 템포를 맞춰가려고 하면 우리 자녀들 중에 이런 게 만족도가 다 다르거든요.
1: 네.
2: 그러나 우리가 어찌 한 가지로서 단일하게 내의 결핍을 통해서 만족을 한다, 불만족을 한다라고 규정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후의 행복이라는 것은 다양한 삶들과 추억들이 어울려져서 내 삶을 더 다채롭게 해서 내가 홀로 있어 또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도록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노후의 행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런 행복한 노후에 낙 있게 살려면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말씀과 같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는 삶은 그 혼밥 있잖아요.
1: 네.
2: 예, 혼밥을 홀로 드시는 밥이 혼밥이잖아요. 우리
1: 그렇죠.
2: 그 어르신들은 이런 줄임말들을 잘 모아라 들으시기 때문에 혼밥을 홀로 드시는 식탁, 밥이기 때문에 혼자 밥을 드셔도 혼자 먹는 게야. 너무 입맛이 없다 하고 대충 드시지 마시고
1: 네.
2: 내 건강을 챙겨서 단백질도 영양도 고루고루 이렇게 챙겨서는 일정한 식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노인들이 보면 즐겁지 않다, 고독하다, 외롭다, 자녀가 방문하지 않다, 속상하다 이러면 식사부터 하지 않아요. 그러면 식사하지 않으면 다른 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그렇죠.
2: 예, 저희는 노인이 됐다 하면 밥심으로 꼭 살 수 있도록 일정한 식사를 권장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거든요. 수면 시간.
1: 네, 그리고 또 이 노년에 들어서면서 그 수면 시간도 짧아진다고 하잖아요.
2: 네, 짧아지는데 우리 수면을 연구하신 분

0: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밤잠 뒤척이다가 온밤을 잘못 잤다고 생각하면 아 지난밤 못 잤다 수면 질이 좋지 않았다라면 못잔 걸로 이게 우리가 규정을 짓는데 그렇지 않고요. 자지 수면을 깊은 수면을 들지 않았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 삶의 수면의 질이라고 하더라고요.
1: 아,
0: 예,
1: 그렇군요.
0: 많이 자서 잔 것만 아니고
1: 네.
0: 꿈이 많은 것도 그 수면의 질이고 뒤척이면서 자는 것도 그 수면의 질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뒤척이 돼서 잠을 못 잤다 설쳤다 해서 불편할 필요는 없이 아 그것도 그런 수면의 이질 수면의 이런 게그 그래프를 봤을 때도 질이 좋고 안 좋고 있던 주기가 다르대요. 그 수면 주기에 따라서 수면의 양도 질도 다른데 특별히 우리가 나이 들면 수면이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되게 속상하신 어르신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 그럴 때 할지라도 잠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날잘 때까지 누워서 휴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거든요.
1: 아, 네. 어찌 보면 뭐 명상할 때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0: 네. 네. 근데
1: 아,
0: 어떤 분들은
1: 네네.
0: 잠이 안 온다고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한대요.
1: 대부분 다른 일을 하죠.
0: 예,
1: 네.
0: 눈을 뜨고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바꿔지는 것이죠.
1: 아,
0: 예, 그리고
1: 네.
0: 또 낮에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낮잠을 주무시면 저녁 잠이
1: 또
0: 또,
1: 못 잤죠.
0: 예, 이렇게 잘못되기 때문에 잠이 안 온다 할지라도 눈을 감고 잔동 만동 할지라도 새벽까지 일어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취침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취침의 시간과 질을 본인이 정하는 것이 그래서 저녁에 또 너무 일찍 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노인 교실에 보면 막 노래 교실에 음악을 배우시는 어르신들 너무 많아. 저는
1: 네.
0: 너무 좋아요. 본인이 즐거운 노래를 하며 기분도 올라가고 다른 친구들과 교제도 하고 삶의
1: 그렇죠.
0: 질이 올라가고 그래서 친구가 없으면 노래 교실 가서 친구 사귀고요. 또 친구 없어도 노래 부를 줄 알면 홀로 배운 노래를 연습도 하면서 본인의 막그 노래에 도취하고 만끽하면서 이 기분 행복 지수를 올려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면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노래도 배우고 요즘 또춤 배우는 데 있잖아요. 춤 교실. 요즘 참이 노인 노래 교실과 이춤 배우는 교실도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 학습반이라 생각하거든요. 저희 저번에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노인들이 이렇게 한복을 이쁘게 입고 나서 춤을 추더라고요. 문제는 뭐 이쁘지는 않죠. 그러나 똑같은 복장을 입고 그 배워왔다는 동작을 이렇게 저기 흉내내는 것처럼 하는데도 아, 그 노래가 그 노력이 얼마나 가상하고 또 함께 그게 어울렸다는 그 자체에 저분은 얼마나 행복 지수가 올라갔을까, 기쁨 지수도 올라갔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쁜 동작이 아니지만 이제 사지를 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그 운동도 되고요. 이런 그 스트레칭도 되고 또 이제 기분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게 식사랑 수면이랑 산책이랑 음악 듣고 음악 노래를 하고 춤 배우는 이런 모든 것들은 행복한 노후 행복한 삶의 그 기분과 지수를 높여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가장 쉬운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시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1: 네, 그래요. 보통 저희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행복은 뭐 결국 다른 사람이 나를 가져다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이 행복한
0: 만들어가야죠.
1: 생각과 행복한 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뭐 모든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가 다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은 이 기준이다, 뭐요 기준이다 이렇게 그 자기절로 그 행복의 척도를 뭐 맞춰 가야겠죠.
0: 예, 그래서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1: 도뭐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우리 노인분들도 뭐좀더 운동을 하고 좀
0: 그럼요.
1: 더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
0: 너무
1: 가져봅니다.
0: 좋은 생각이죠.
1: 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정말 뭐 엄마와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세대 차이가 나서 얘기를 못 하겠다. 이런
0: 그렇죠.
1: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또 나이를 들어서 젊은이와 교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이런 젊은 시대와 어울리는데도 또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요. 방법이
1: 네.
0: 있죠. 나이 드시면 괜히 그 고집이 좀 세지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아요. 네,
1: 네,
0: 본인의
1: 맞아요.
0: 생각만 맞다고 주장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 젊은 시대를 다 살아왔잖아요. 살아왔고 본인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본인이 살아온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실시했던 점에서 어떤 그 실수나 잘못된 그 경험이 그분들에게는 정말

0: 우리가 교과서에서 살수 없는 것어 것이라서 정말 맞는 말씀이지만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살아온 경험을 듣지 잔소리 같이 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늘그 똑같은 레파토리를 돌구는 것보다는 아이들 생각도 물어보고 지금 세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젊은 사람들이 사고를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이 질문을 참 많이 해주는 거면 좋은데 오히려 어르신들은 자꾸 이런 결정을 내주고 야 이렇게 해라 내말 들어라 엄마 말 들어라 아버지 말 들어라 야 네가 이렇게 되면 실수한다, 실패한다, 잘못된다 이렇게 결정을 해주니까 아이들은 너무 싫은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께 도움은 될 수가 있겠지만 그것대로 살아라고 결정을 해주지 마시고 아이들과 생각을 들으시면 야 요즘은 그렇게 달라졌니? 우리 시대는 야 그게
1: 나
0: 이렇게
1: 때는
0: 됐는데
1: 말이야, 이걸 금지해야죠.
0: 이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너희 시대는 이렇구나. 그래서 본인의 삶의 시대도 약간 오픈을 하면서 살짝 전달은 해주지만 와 너네 시대 달라졌구나 야 우리는 참 다행이다 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출생을 했다면 정말 어떻게 살았을까 싶기도 한데 야 너희들이 대단하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내니 야 고생이 많다 힘들다 이렇게 지지 인정 격려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도 듣고서는 뭘 하죠 반박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야 어찌 보면 어머니 아버지 살던 시대에 우리도 살아라 못살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게 이렇게 호상 교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도 일방적으로 나 얘기가 옳고 내 시대의 삶을 방관하라 방심 우리 관심하지 말라는 의도로 부모님들을 무조건 견제를 하고 부모님들은 또 본인이 살아왔던 경험을 보고 자식이 살아가는 게 눈에 안 차고 걱정이 되니까 또그 고집스럽게 또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데 견제도 하지 말고 결정도 해주지 말고 그냥 대화니까 쉽게 네 생각을 전하고 내 생각을 듣고 서로 허상 간에 주고받는 그러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고 마인드 생각을 툭 키웠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자녀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고 이 소통이 잘 되면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과 교제를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인 교제를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자녀를 무시하고 너희 생각은 너희들은 정말 철이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태도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부모님에 가까이 오기 싫어하거든요. 근처에 오기 싫고 자주 방문하지 않고 또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그냥 뭐 5분 10분이 딱 떠나려고 하는데 예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유의하셔서 내 생각이 옳다고 맞지 않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절대 듣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데도 부모는 또 듣지 않거든요.
1: 서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서로가 공동 언어가 없다
0: 서로
1: 이렇게 얘기를
0: 그래서
1: 하죠.
0: 본인의 생각이 그냥 맞다고 이렇게 하라고 결정을 해주지 말고 각자 자신의 삶을 살되 만났을 때는 그냥 이 사회와 어떤 물어보는 질문에나 서로 허상 간에 물어보고 대답하고 자기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또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리고 그 각자 본인의 그 세대들을 공감할 때 가장 중요한 게또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억양이 참
0: 네,
1: 중요하더라고요.
0: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1: 정말 중요해요. 억양이.
0: 화내는 것처럼.
1: 네네. 야, 뭐, 그때 이렇게 해요. 어른들이 성격이 급하니까 또 소리가 높대.
0: 와, MZ 시대의 이 젊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붙였을 수 있는 얘기를 띄웠으니까 내용이 다르고, 두 단어, 세 단어씩 따로 띄웠으니까 또 의미가 또 달라지는 거.
1: 그렇죠.
0: 이게 MZ 시대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우리 이 시대를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또 얘네들이 이네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어디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스승처럼 받드는 것도 못지않아요. 야,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 그럼 우리 핸드폰 쓸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자네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도움도 받고, 기능도 배우고, 물어도 보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그 눈높이 피를 내려오신다면 얼써 더 부모님들이 더 존경스럽지 않을까.
1: 네, 그렇죠.
0: 에이, 내가 부모라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막 소리 높게 톤 높게 야단치고 명령하고 이렇다면 누구나 그런 삶은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게 어투를 낮추고 억양을 낮추면서 부드러운 소통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저도 지금 뭐 방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어머니를 위체 사용하는 것을 배워주다가 갑자기 소리가 점점 커지면
0: 않지 않나요?
1: 맞아요.
0: 할머님도 안정감이 있거든요. 이 할머니네 집에 가.

0: 한다면
1: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자기 좋은 사람하고 뭔가 소통을 할 때 잘 진행이 될 수 있고 또
0: 네.
1: 부모 입장에서 또이 손자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관계잖아요.
0: 맞아요.
1: 아내한테는 그런 불안감이 꽉 차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아요.
0: 그 관계가
1: 네.
0: 중요하겠네요.
1: 자녀는 우리 부모가 두번 말했는데 듣지 못하면 안타까우니까 이게
0: 네.
1: 소리가 나가는 거. 그러니까 소리 높으니까 들려지지 않고 이쪽 상대는 소리치니까 불안하고 못 들려지는 거.
0: 점점 더잘
1: 네.
0: 모르는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이전, 우리도 그런 시대를 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금방 저는 지금 이 나이까지 왔을 때내 30대는 어디 갔나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0: 아니,
1: 되더라고요.
0: 저도 지금 그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
1: 네.
0: 네.
1: 그러면 지금 우리가 30대에 너무 뭘 하고 살았는가 물어본다면 열심히 살았겠는데
0: 네.
1: 30대의 삶이 기억에 나지 않는 거. 너무
0: 그렇죠.
1: 허무하고 너무 아깝고 너무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아쉬움이 참 많은 것 같으니까 예, 금방 이제 어머니 아버지 나이를 오기 때문에 한발한발 아, 나도 저 연령 되면 이렇게

0: 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 그래요. 금방
0: 네.
1: 이 세대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 맞다. 지금은 MZ 시대, 너희 시대는 이렇지 이렇게 넘어가면 됐고 우리 자식들은 아 우리 부모님의 시대는 저랬었구나, 그랬었구나, 이렇구나 이두 가지로도 서로
0: 그렇죠.
1: 이해가 될것
0: 네.
1: 같아요.
0: 부모님들은 우리의 역사잖아요.
1: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현명하게 잘 넘어가길 바라겠고요. 네, 정답 정리합니다. 네. 그리고 또이 노인분들 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머리, 이 마음은 조금 안 그런데 이 행동이 또 그렇게 상반대가 될 때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노인이다 해서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을까요?
0: 예, 참 많지만 저는
1: 네.
0: 그 막무가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 들었기 때문에 차를 타도 발사하는 폭력적인 그런 어른이 동영상이 요즘 막 이렇게 돌고 있던데 그거는 아니죠. 예, 젊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온 하루 일하고 쉬고 쉬고 다리 아파서 앉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뭐 의향이 내줄 의향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사회에서 안 해준다고 무조건 서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막 때리는 이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고
1: 그렇죠.
0: 다른 하나는 이제 횡단보도 십자 그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걸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르신들이. 예,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신호를 지키면서 건너야 다른 분들이 교통사고 나지 않고 운전하신 분들 보면 거의 다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괜히 이제 그 사람도 많은 데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요즘은 사람 중심을 해요. 잘못했든 잘했든 사람을 치게 했으면 운전수 다시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너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또 들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넘는 거 횡단보도로 걸지 않고 막 가로 아무데나 막 넘어가는 이런 사회적인 규칙과 제도를 지키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 참 안타깝고 정말 어른스럽게 그냥 늙은이라는 호칭 듣지 않고 아 정말 어른답게 야 배우고 싶고 존경스럽고 찾아가서 조언들 듣고 싶고라는 이런 어른으로 그렇게 해서 나이 들어가신다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1: 네, 그렇죠. 이 노인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에 먼저 어른이잖아요.
0: 어른이, 예, 그렇지
1: 그렇죠.
0: 않아요. 이 모든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른이면 어른답게 젊은 사람들을 배려도 하고 기다려도 주고 좀 느긋하게 지켜도 주고 모든 사회의 규범과 질서는 누구보다도 더 먼저 준수를 해주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젊은 사람들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정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어른으로서 친척들과 이제 이웃들과 가족 자녀들한테도 분명히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0: 바깥 행실이 안 좋다면 집에서는 무조건 예, 무시받지 않거나 이렇게 자녀들도 뭐 존경스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부모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거는 뭐 봐서 하나를 봐서 열을 안다고 그런 작은 일에서 어떤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분의 어떤 사회적 질서, 규칙, 인격과 인성을 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이 들었다고 막무가내하지 않고 막대하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모든 사회 규범과 질서를 지켜주고 자녀들이 사생활도 지켜주고 자녀들이 삶도 존중해주고 그래서 기다려줘서 참고 기다리고 배려하는 그런 따뜻하고 너그러운 어른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취미를 더 만들어 학습하는데 끊임없이 본인들이 참석해주면 되게 좋은 게 직장에 있던 분들은 항상 이런 어울려서 살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 직장 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가게 되면 홀로예요. 나 홀로. 나 홀로 되면 굉장히 이제 퇴직했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씁쓸함들이 되게 이렇게 허전하게 다가오시는 분들도 많던데, 예, 그렇기보다 이제 이 아까도 우리 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행복은 기다리는 게 아니고 행복은 창조하고 만드는 거랬잖아요. 예,
1: 그렇죠.
0: 행복이 창조하고 만드는 게 되게 쉽고 간단한 것이 너무 사소한 우리 뭐 노래 배우고 노래하고 춤추고 춤 배우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뭐 이제 친구 만나고 그리고 또 뭐 잠수도 하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 들고 저 건강에 된다면 이제 뭐 등산도 하고 또 어떤 협회 또 참석을 하고 얼마나 주위에 다양하게 인생의 어떤 행복과 락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 관계를 끊임없이 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1: 네.
0: 다른 하나는 일단 자원봉사 같은 이런 삶을 했으면 좋겠어요. 퇴직하신 분들은 아직도 건강한데 퇴직을 했었기 때문에

0: 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제 또 본인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운신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또 이제 그 고독하게 외롭게 또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있고 독거 노인들도 계시기 때문에 자원으로 가셔서 또 말동무도 해주고 친구도 해주고 또 그게 본인이 해야 할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이 들어서 중요한 것은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누구한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작은 힘을 드렸는데 저 사람들이 이런 큰 힘이 됐구나, 보람이 됐구나. 그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할 때그 사람이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때 그 몸에서 산생하는 좋은 호르몬들 통해서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더 신경 쓰고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는 무엇을 설명하냐? 네, 간단하게 이야기
0: 네,
1: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건강한 노후는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예, 사고를 건강하지 않으면 어디 좀 아팠다 하면 벌써 죽음과 연관을 시키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죽는 병 아닌가, 죽을 거 아닌가 해서 불안해하는데 아, 뭐 젊은 사람들도 아프면서 나이 들어가고 나이 드는 분들은 더 젊은 사람보다 좀더 아픔과 또 아픔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병이 아닌 이제 그 수술할 병이 아니라면 사소한 허리 다리 아프거나 뭐좀 힘들었던 이런 맥배관절 문제라면 적당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시고 운동을 병행하면서 키워가실 때, 그, 이렇게 치료하시되 죽음과 연관시켜서 죽지 않았는데 오늘부터 늘 죽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떠지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96% 부질없는 생각.
0: 네, 그냥 내가 이래 죽지 않나, 죽지 않았는데 늘 죽는 생각을 하루 깨나면 죽지 않아 깨나면 죽 우리 죽음과 가까워진 건 삶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아직 죽지를 않았는데 정말 당장
1: 잘못될
0: 죽을
1: 것처럼.
0: 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이 건강하면 오늘이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도 건강하면 내일도 열심히 살고 조금 더 아프다면 그 아픈 날에는 어제보다 조금 운동을 줄여가면서 삶을 줄여가면서 회복하고 또 똑같은 삶을 반복하고 우리의 삶은요 일상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행복 연구자들이 한 얘기는 행복한 삶이라 똑같은 인생을 반복하는데 따분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되게 중요하죠. 그 언뜻 연구가 많았어요. 근데 저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과를 내렸어요. 반복하는 삶을 따분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그것을 즐기며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삶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다 반복되는 일상을 즐겁게, 행복하게, 신나게, 외롭지 않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노후 되시고 우리도 행복한 일상이 됐으면
1: 그때 긍정적인 생각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갑니다. 건강한 노후, 아름다운 노후 만들어 가시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똑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결국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우리가 가진 목표를 달성시켜줍니다. 사람들이 뭐라 떠들던 내버려두고 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요? 인생에서의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문유 가수의 인생길로 오늘 음악의 향기 시작해봅니다.

네, 목표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하죠. 목표는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피.

그래, 우리가 사는 삶은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늑한 미소 한번 쓱 지어주면서 곧 다가올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

어쩌면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소니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네, 우리는 상상이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느 만큼 행복할까? 등등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상은 우리 삶의 엔돌핀이 되겠죠.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상상만 하고 걱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

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가지 못한 것에 미련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네, 항상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참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둘씩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네, 사람인지라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서 늘 배우고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설픈 자신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마음속 가득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에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떠올리면서 함께 이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날은요,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긴 합니다. 아,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내 자신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정말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이 나에게 좋은 걸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이런 믿음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삶이 나에게 좋은 걸줄 거라고 믿는 것,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류철석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0: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아구아말라는 스페인어로 독수라는 뜻이다. 로이는 노를 가볍게 저으며 물을 헤치고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길게 늘어진 줄 모양 사이에 섬유세포 같은 색깔의 작은 물고기들이 그 줄들 사이사이로 또는 흘러내려가는 물거품이 만드는 기포 그늘 밑으로 헤엄쳐 다니는 것이 보였다. 그 고기들은 그놈의 독에는 면역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바다에서는 최대의 사기꾼같이 허탈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로이는 커다란 바다 거북이란 놈이 이것들을 먹어대는 것을 보면 기분이 좋았다. 거북이들은 이것들을 보기만 하면 곧장 달려와 아예 눈을 감고 껍데기 속으로 쑥 들어가서는 꼬리에 늘어진 줄과 물주머니 할 것 없이 몽땅 집어삼켜버렸다. 로이는 거북이들이 그놈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는 것도 기분이 아주 흐뭇했다. 또 폭풍이 지나간 뒤 해변가에 밀려 올라온 그 해파리들 우를 구두창의 단단한 발바닥 아래에서 뻥뻥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도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었다. 그는 록색 거북이와 대모 거북이를 특히 좋아했다. 그놈들은 기품이 있고 빠르며 값이 많이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 엉성하고 우둔한 붉은 왕거북이에게는 다정한 일종의 우정을 느끼면서 다소 깔보는 면도 없지 않았다. 이놈들은 누른 등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교미하는 꼴이 아주 특이했던 것이다. 그놈들은 눈을 꼭 감고 꽃갈 해파리를 먹어치웠다. 로이는 여러 해 동안 거북이 잡이배를 탄 적도 있지만 거북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거북이란 족속들에 대해서는 모두 가엽고 측은할 뿐이었다. 심지어 길이가 배만하고 무게가 1톤이나 되는 거대한 등거북이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북이에 대해서는 매정하고 냉정했는데 거북이는 칼로 잘리고 죽은 뒤에도 심장이 몇 시간씩 뛰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로이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도 저런 심장을 가지고 있고 내 발과 손도 거북이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로이는 힘을 잃지 않으려고 거북이의 희나를 먹었다. 진짜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9월이나 10월이 되었을 때를 위해 힘을 비축하려고 5월 내내 그 알들을 먹어두는 것이었다. 로이는 또 어부들이 선구를 보관해두는 오두막 안에 큰 드럼통에 담긴 상어 간료를 매일 한 잔씩 마셨다. 이 간유통은 누구든지 먹고 싶은 사람이면 모두 와서 먹도록 거기에 놓아둔 것이었다. 어부들은 대개가 그 맛을 좋아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까지 간유를 먹는 것은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고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그리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간유는 각종 감기와 인플루엔자균의 효력이 있었고 눈에도 좋은 것이었다. 로인이 문득 머리 위를 보았을 때 새가 또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분명 저놈이 고기를 찾아냈구나 하고 큰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러나 아까처럼 해면 밖으로 뛰어오르는 날치도 없고 미끼 고기들도 보이진 않았다. 한참을 보고 있노라니 조그만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몸을 돌려 머리를 거꾸로 곤두박질치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다랑어는 온몸에 햇빛을 받고 은빛으로 반짝거렸다. 한 놈이 물속으로 곤두박질치자
계속해서 다른 놈들이 뛰어올랐고 사방으로 뛰어올랐다가는 물을 휘저으면서 종

0: 정신을 혼란시키고 멀리 미끼뒤를 쫓아 곤두박질을 해대는 것이었다. 머리 위의 새는 바로 그 미끼둘레를 빙빙 돌며 쫓아가서는 달려드는 것이었다. 저놈들이 이렇게 재빠르게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그 한복판으로 배를 몰고 들어가겠는데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그러나 로이는 고깃대들이 흰 물거품을 일으키며 바삐 돌아다니거나 겁에 질려 해면으로 솟아오르고 그 순간을 놓칠세라 고깃대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내려오는 새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새란 놈이!
1: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운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금평이 전국교육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환경전 교육의 보편적 발전, 의무교육의 도농일체화 발전, 일반고중의 다양화 특색 발전, 고등교육의 내포적 발전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교육에서의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고 민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이 저마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관리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착안해 법에 의해 교육을 다스리고 법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고 법에 의해 학교를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면서 학교 운영 제도를 보완하고 학교를 엄하게 다스리는 기재를 강화함으로써 교육관리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니 사회 발전에 대한 교육의 복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수요에 따라 대학교의 지역적 배치, 학과 구조, 전공 설치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고등교육관리 방식을 개선해 대학교의 과학적인 포지셔닝과 차별화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 및 창업 교육을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학과 전공 동적 조정 기제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인류대학교와 인류학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산학연 협동식을 촉진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혁신형, 복합형, 응용형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직업교육을 각별히 중요시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며 도덕 수양과 기능 습득을 병행하고 실천과 교육을 결합시킨 인재 양성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각 분야, 각 업종을 위해 교육 자질 높은 산업 역군을 끊임없이 양성하며 직업학교 졸업생들에게 보다 넓은 직업 발전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우대 정책을 마련해 기업의 직업교육 책임 실천을 권장하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직업학교와 업종, 기업이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과 바다를 이룹니다.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견제하고 세계 각국과의 상호 포용, 상호 참조, 상호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 과학기술의 첨단 분야와 국내에 취약하거나 공백이거나 절실히 필요한 학과와 전공에 초점을 맞춰 세계 인류 자원과 합작해 학교 운영 수준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높고 수요에 부합되는 자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류학 교육을 개발해 우리나라를 세계의 주요 류학 중심과 세계에 걸출한 청년들이 지향하는 류학 목적지로 건설해 해외의 최고급 인재들을 유치하고 미래의 글로벌 엘리트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의 국가 외교 복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교육 관련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계속해 전 세계 공자학원, 공자학당을 잘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수천만 한어학습자, 수십만 외국 유학생들을 중국의 좋은 벗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방침과 정책을 숙지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규칙을 잘 알고 외국어를 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중외 협상과 소통에 정통한 국제화된 인재를 적극 양성하며 일대일로 등 대외 전략에서 시급히 필요한 외국어에 능통한 각 부류의 전문 기술 인재와 관리 인재를 목적성 있게 양성하며 우수한 인재들을 계획적으로 양성 선발해 국제기구에 임직시켜야 합니다. 중국 특색 있는 해외 국제 학교를 서둘러 건설해 각 부류의 해외 주재 기구와 해외 투자 기구, 사업 일꾼 그리고 해외에서

0: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로무자들의 수행 자녀들이 국외에서도 한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외 화교 및 화인 자녀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데 편리를 도모해줘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 계시는 고모네 집에 놀러간 적이 있습니다. 고모네 집에 도착해보니 대문은 잠겨 있지 않았으나 집안과 마당 어디에도 고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했으니 이내 돌아오시겠지 싶어서 고모 찾기를 그만두고 집안에 앉아 고모를 기다렸는데 글쎄 해가 뉘엿뉘엿 서쪽은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고시라는 뜻인데요. 네,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행동이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쓰임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잠시 심부름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갔다가 이내 돌아올 거야처럼 짧은 시간의 행동과 빠른 결과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주는 말로 평소 대화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멀지 않는 가까이의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소학교 바로 맞은편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정문에서 나와 길을 하나만 건너면 저의 집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죠. 집에서 나와 몇 걸음만 걷다 보면 이내 학교에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늦잠을 자고 급하게 나가기도 일쑤였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학교 예령 소리가 들리면 부랴부랴 달려서 학교에 간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내는 단순히 가깝다는 표현보다 훨씬 정감 있고 구체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나타내주며 일상의 장소 설명에 자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때의 형편대로 내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고향 친구를 만나러 가고 싶다는 마음은 늘 품고 있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틈이 날 때마다 가보려고 마음먹었지만 매번 다른 일이 생기고 시간이 부족해 미루기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언제부터 가보려 하면서도 이내 오늘까지 밀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야 할 일이나 계획이 상황에 쫓겨 계속 연기되며 뒤로 밀리는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로 우리가 살면서 자주 겪는 미루는 일상의 모습을 잘 담아냅니다. 이처럼 이내는 짧은 시간의 흐름, 가까운 공간의 위치, 계속 미루어지는 일의 상황까지 세 가지 다양한 의미를 담은 실용적인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강춘시, 길림시, 료원시, 통화시, 백산시, 매하구시, 연길시, 구태시, 유수시, 설안시, 반석시, 화전시, 통화현, 도노아시, 화룡시, 안도현, 왕청현이 포함됩니다. 제2등급은 1인당 월 710원입니다. 사평시, 백성시, 송원시, 쌍양구, 농안현, 공주령시, 교하시, 휘남현, 조남시, 대안시, 진례현, 통유현, 근안현이 포함됩니다. 제3등급은 1인당 월 660원입니다. 덕혜시, 쌍료시, 이통현, 동료현, 동풍현, 료하현, 지반시, 강원구, 전곽현, 도문시, 혼춘시가 포함됩니다. 제4등급은 1인당 월 610원입니다. 장백산 보호개발구, 영기련, 리수현, 림강시, 무송현, 정우현, 장백현, 장령현, 부여시, 룡정시가 포함됩니다. 다음 농촌생활보장 최저지도 기준입니다. 제1등급은 1인당 월 560원입니다. 장춘시, 장백산 보호개발구, 매하구시, 반석시, 통화현, 근안현이 포함됩니다. 제2등급은 1인당 월 520원입니다. 려원시, 길림시, 사평시, 통화시, 백산시, 백성시, 려원시, 구태구, 쌍양구, 유수시, 농안현, 덕혜시, 공주령시, 교화시, 류하현, 강원구, 조남시, 통유현, 진례현, 대안시, 장령현, 전곽현, 연길시, 도노아시, 화룡시가 포함됩니다. 제3등급은 1인당 월 480원입니다. 영기련, 설안시, 화전시, 쌍료시, 리수현, 이통현, 동료현, 동풍현, 휘남현, 지반시, 부여시, 림강시, 무송현, 훈춘시, 룡정시, 안도현이 포함됩니다. 제4등급은 1인당 440원입니다. 정우현, 장백현, 도문시, 왕청현이 포함됩니다. 네, 평소 머리에 비듬이 자꾸 생긴다면 이런 습관부터 점검하라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방금 머리를 감았는데도 어깨와 머리카락에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는 민망한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겁니다. 검은색 옷을 입기 어렵고 사진 찍을 때도 가까이 다가가기 어렵게 됩니다. 네, 비듬이 자꾸 생기는 것은 정말 머리를 제대로 감지 않아서일까요? 사실 비듬은 더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듬이 먼지나 때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정상적인 두피의 각질 세포는 28일을 주기로 탈락하며 그 크기는 매우 작아 육안으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큰 덩어리의 비듬은 말라세지아라는 곰팡이가 주범입니다. 이 곰팡이는 두피의 피지를 먹고 살며 과도하게 번식하면 두피를 자극하고 각질 대사를 방해해 각질이 큰 덩어리로 떨어져 나가 눈에 띄는 눈송이와 같은 비듬을 만들어냅니다. 일상에서 이 몇 가지만 잘 챙겨도 비듬 재발을 막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식습관입니다. 비타민 B군과 아연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고당분, 튀김, 매운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다음은 수면 생활 패턴입니다. 매일 7,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밤을 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발 관리 습관입니다. 잦은 염색과 파마를 줄이고 두피에 강한 햇빛, 즉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빗살이 넓은 빗으로 부드럽게 빗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관리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합니다. 두피도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관입니다.

네, 장기적인 코골이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코골이는 일상에서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골이를 깊이 자고 달게 잔다는 증거로 여기며, 심지어 수면의 질이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코골이에는 건강상의 위험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마치 심야에 몸이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장기간 개입하지 않은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은 전신 여러 계통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혈관 계통입니다. 심혈관 계통은 가장 쉽게 영향을 받는 기관입니다. 장기적인 저산소증은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상승시키며 이로 인한 고혈압 발병률이 일반인의 2.4배에 달합니다. 또한 부정맥, 관상동맥 질환, 심부전, 심지어 야간 심장 돌연사의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다음은 신경계통입니다. 낮에 졸음, 집중력 저하, 기억력 감퇴, 반응 둔화 등을 유발하며 이는 교통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대사계통입니다. 인슐린의 분비를 방해해 당뇨병과 비만 위험을 증가시키며 비만, 코골이, 대사 이상의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계통입니다. 만성 인후염, 역류성 식도염, 야간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경우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성장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신체에 다음과 같은 신호가 나타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리적 코골이는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극도로 피곤하거나 음주 후 또는 감기로 인한 코막힘 등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고르고 안정적인 코골이 소리가 나며 호흡이 멈추는, 즉 무호흡 현상이 없고 휴식을 취하면 사라집니다. 이런 코골이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적습니다. 반면 병적 코골이는 지속적이고 소리가 크며 불규칙한 코골이 소리가 특징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폐쇄성 수면 무호흡 저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코골이 소리가 천둥처럼 크지만 높고 낮음이 있으며 갑자기 소리가 멈추고 10초에서 20초 이상 지속된 후 다시 큰 코골이 소리가 나는 경우, 밤에 숨이 막혀 깨거나 질식감을 느끼며 잠자는 동안 자주 뒤척이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는 경우, 아침에 입안이 마르고 두통이 있으며 수면 시간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극도로 피곤하고 졸리며 회의나 TV 시청 중에 무심코 잠이 드는 경우입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5월 열하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이 2026년 전주 경제운행 분석 정대회의 제4차 회의를 소집 사위했습니다. 조선족 풍정을 담은

0: 초대형 벽화가 연길 새소상시장 맞은편에 선보였습니다. 함께 기업 돕기 활동이 중소기업 고품질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6월 23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속인 호가복은 2016년 전주경제은행 분석정례회의 제4차 회의를 소집사회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와 정부의 사보고를 청취할 때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충실히 리행하고 성당위와 성정부의 포치 요구에 따라 당면의 경제발전 추세를 깊이 있게 분석하며 경제은행 배치의 선견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더 한층 제고함으로써 잠재력을 깊이 있게 발굴하고 장점을 확대하며 난제를 해결하고 단점을 보완해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열 번 합니다는 기세로 2, 4분기 발전의 우수한 성과를 일으켜야 합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주정협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주통계국, 주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상무국, 주공업 및 정보화국의 주요 책임자가 1월부터 5월 경제운행 상황, 1월부터 6월 예측 분석 상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에 대해 회고했습니다. 왕성현, 도문시, 연길시, 룡정시 당위의 주요 책임자가 각각 관련 사업을 둘러싸고 발언을 했습니다. 림소림, 류신강, 호복군, 윤조휘,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2, 4분기는 연간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 시기입니다. 각 현, 시, 각 부문은 문제 중심과 효과 중심의 통일을 견제하고 외부 지원 쟁취와 내생 동력 자극의 결합을 견제해야 하며 경제 운행 속에 적극적인 요소를 잘 포착하고 자신의 사업에 존재하는 단점과 부족점을 용기 있게 찾아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취함으로써 2, 4분기 경제 운행 주동전에서 단호히 승리를 거두어 연간 목표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든든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잘 틀어주어야 합니다. 연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와 임무를 긴밀히 틀어주고 대상 건설 과정에서 부딪힌 걸림돌을 힘써 해결해야 합니다. 연길 동마트, 디지털, 스마트, 물류산업단지 등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연길 비물, 오수, 분류, 3기 등 대상의 속도를 높이고 연길 정력 자동차 등 대상이 조속히 착공 건설되도록 주동해 더욱 많은 실물 사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력을 다해 공업의 기본면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큰 기업을 틀어주고 작은 기업을 부축하며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을 견제하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물량의 변화를 밀접히 주시해야 합니다. 제때 생산 판매 전목, 융자 전목, 일꾼 고용 전목 등 봉사 활동을 조직 전개하고 중점 기업이 주물량을 확보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운영 상황이 어려운 기업이 난관을 극복하고 안정되고 호전되도록 도와주며 따뜻한 조치로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부축하고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백방으로 소비 잠재력을 자극해야 합니다. 여름철 소비 특징과 긴밀히 결부해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전 사슬의 소비 쿠폰을 정밀하게 투입하고 분양주택 전시 판매, 브랜드 자동차 기업 진입 등 활동을 계속 잘 개최해야 하며 상업 무역 기업이 더 많은 우대 활동을 출시하도록 격려하고 음식 소매 기업을 조직해 연변 축구리그, 동북리그 등 경기 활동에 깊이 참여하도록 인도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소비 잠재력의 방출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다방면으로 역량을 집중해 문화관광의 열기를 도모해야 합니다. 더욱 새롭고 이색적인 문화관광 새 시나리오, 새로운 체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연길 1978 문화창의원, 량전리 문화관광타운, 도시응접실, 여기 책이 있네 대형 서점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하고 주거관광 및 요양, 생태 캠핑, 조명예술 등 특색 업태를 힘써 육성하며 문화박물관 전람, 야간관광, 미식체험 등 문화관광 활동을 정성껏 전개해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명성을 듣고 찾아와 소비하고 즐기도록 흡인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를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투자 유치 사업을 손에 들어주고 어깨에 짊어지며 앞장서 외제 진출의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산업발전 현황, 업계 동향, 국가 정책 방향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목표 지역을 정밀하게 확정하며 중점 고객과 주동적으로 접목하고 기업의 투자 능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협의 중인 대상은 추적 접목을 강화해 하루속히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협력 의향 대상은 접목 빈도를 높여 조기 계약 체결을 쟁취하며 이미 계약된 대상은 전담팀 추진을 견지해 조기 착공을 보장하는 등 실질적으로 일련의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유치 안착시킴으로써 투자 유치의 새로운 성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축적하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우세를 구축해야 합니다.
0: 6월 24일 시인대 상무위원회는 법제리론 전문학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연변대학 법학원 헌법학 및 행정법학교연실 주임 장무가 초청을 받아 전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는 헌법과 지방조직법, 대표법 등 3부의 법률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결부해 체계적으로 해석하고 민주와 법치, 절차와 실효의 변증 관계를 해야 합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장립군이 회의를 차위했습니다. 시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 김홍매, 시인대 상무위원회 기관 간부, 각진 인대, 각가두 인대사업위원회 삼일군, 부분적 인대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연길 새 수상시장 건설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는 바 주변 부대 환경 조성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3일 새 수상시장 맞은편에 조선족 민속을 주제로 한 초대형 벽화가 완공돼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조선족 풍정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경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벽화는 길이 41.3m, 높이 21.6m 규모로 두껍게 단장됐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벽화 앞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조선족 전통 가문의 독특한 매력과 진달래 문화에 깃든 연변의 인문적 정취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향후 새 수상시장이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 관광객들은 시장을 둘러보고 특색 음식을 맛보는 동시에 짙은 민족 풍정을 담은 문화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이 머무는 곳 연길 문화관광 브랜드에 또 하나의 생동감 있는 색채를 더해주게 됩니다.
0: 일전 함께 기업 돕기 중소기업 봉사 시현행 활동이 우리시에서 펼쳐졌습니다. 현행 내 60개 공업기업을 대상으로 고신기술기업과 고학기술형 중소기업 신고 정책에 대한 해독과 전문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기업 수요에 맞춰 고학기술혁신과 세무 등 분야의 전문가와 3일군들을 초청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신기술기업 인정 절차와 신고 시 주의사항, 고신기술기업 세수 우대 정책, 연구개발비 추가 공제, 기술계약 인정 및 등록 등 정책을 심층적으로 해독함으로써 기업들이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도와 혁신 원가를 낮추고 혁신 동력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이번 활동은 길림성 중소기업발전촉진봉사중심에서 주최하고 시공업 및 정부화국에서 주관했습니다. 다음 단계 시공업 및 정부화국은 기업의 혁신 주체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존 기업의 잠재력을 발굴하며 신규 기업의 성장을 육성하는 단계별 육성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경영 환경 최적화와 과학기술형 기업 보화 육성, 과학기술 성과 이전 및 전환 등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과학기술 혁신이라는 관건 변수를 지역 신질 생산력 발전의 최대 증량으로 전환함으로써 전시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게 됩니다.
1: 근일 시분여연합회는 연길시 진달래 직업양성학교, 연변준 여성 촬영가 협회와 손잡고 천사 양로원을 찾아 세월은 빛나고 아름다운 순간을 자신의 담다를 주제로 한 로레알 아름다운 사업 아름다운 인생 공익 메이크업 사진 촬영 활동을 펼쳤습니다. 메이크업 자원 봉사자들의 정성어린 손길을 거친 로인들은 한층 밝고 환한 모습으로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어 사진 촬영 자원 봉사자들은 카메라를 들고 로인들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했으며 사진첩으로 제작한 뒤 로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이번 활동은 시분여연합회에서 직능 우세를 살리고 민생 봉사를 심화하며 따뜻함을 전하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앞으로도 시분여연합회는 로년층의 정신문화 수요와 생활 수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돌리고 공익봉사 형식을 더 풍부히 하며 따뜻한 자원봉사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함으로써 로인들 곁에 사랑과 관심을 전하고 경로 효친의 문명 새 기풍이 전 사회에 널리 퍼져 가장 아름다운 석양홍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쓰게 됩니다.
0: 야외 광고판 시설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고자 올해 시도시관리행정집법부는 낡고 파손됐거나 폐기된 주인이 없는 야외 광고와 점포 간판을 대상으로 집중정돈 및 철거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도시관리행정집법부는 선전과 인도를 앞세워 올해 4월 낡고 파손됐거나 폐기된 주인 없는 야외 광고 및 점포 간판 시설에 대한 집중정돈 철거

0: 통고를 발표했습니다. 통고는 시구역 내 모든 야외 광고 및 점포 간판 시설 책임자와 소유자가 자체 시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4월 말까지 안전 우환 정돈 또는 자진 철거를 완료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안전 우환이 존재하는 야외 광고와 점포 간판 시설 가운데 기한 내에 자진 정돈 또는
1: 길림분구 경기가 우리시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경기는 성체육국에서 주최하고 성체육총회와 성사회체육관리중심에서 주관했으며 주사회체육관리중심과 주문구협회에서 집행을 맡았습니다. 경기 종목은 5인조 경기와 남자 복식, 여자 복식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전성 각지에서 온 100여 개 대표팀이 6일간의 경기 기간 400여 차례 경기를 펼치며 전국 문구 선수권 대회 총결승 진출 자격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과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지내는 곳입니다. 북방지구의 여름 성숙 농작물인 밀, 등은, 곡식, 알맹이가 속이 차오르겠지만 아직 완전히 성숙되지는 않았답니다. 남방지구에서는 소만의 밭에 물을 가득 채워야만이 밭이 말라서 갈라지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자, 그럼 소만 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5월 20에서 21일 혹은 22일 좌우가 됩니다. 태양의 위치는 환경 60도 일대고요.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들레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민들레가 왕성하게 자라는데 사람들은 민들레를 캐서 먹기도 하겠지요. 민들레는 우리나라 옛 사람들이 가장 일찍 먹은 들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맛은 조금 쓰긴 하겠지만 소염하고 열을 치는 작용이 있어서 습하고 더운 계절에 먹기도 좋습니다. 민들레 외에도 비름, 큰꽃 사철쑥도 먹을 수 있는데요. 들나무를 캐는 것은 아주 재미나는 일이겠지요. 친구들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민들레가 우석우석 성장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그늘지고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부드러운 식물들은 태양의 직사를 받아서 시들거나 말라 죽기도 한답니다. 밀이 익기 시작하는데요. 소만은 초여름인데 어떻게 밀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워낙 소만 후기에 이르면 여름에 여무는 농작물인 밀은 성숙기에 들어서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해서 밀로 말하면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온 셈이겠지요. 누에가 고치를 틀기도 합니다. 암컷 누에 나비가 산란한 뒤 약 두 주일이 지나면 포동포동하고 새하얀 누에가 까나오기 시작합니다. 소만이 되면 성장한 누에가 실을 토해서 고치를 틀어서 자신을 꽁꽁 둘러싸기도 합니다. 며칠이 지나면 누에는 번데기가 되겠지요. 10일에서 15일 뒤 번데기는 꼬치를 찍고 나와서 누에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수컷 누에나비와 암컷 누에나비가 짝짓기를 하면 암컷 누에나비는 또다시 산란을 한답니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잠신에게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전하는 데 의하면 소만날은 잠신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纺织업이 극히 발달한 강소 절강 일대에는 소만 날에 잠신에게 제를 지내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누에실은 누에가 고치에서 실을 뽑아 얻어지므로 누에는 몹시 소중한 벌레랍니다. 누에는 생존 환경 그리고 먹이에 대한 요구가 높아서 기르기 쉽지 않은데요. 옛 사람들은 누에를 기르는 계절인 소만이 잠신에게 제를 지냄으로써 누에치기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치신에게도 제를 지낸다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밭에 관계할 때 주요하게 수치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소만날 사람들은 물한 곱부와 물고기, 용료, 향초 등을 이 수차의 깃털에 올려놓고 신에게 제를 지냈는데요. 절을 할 때에는 물을 밭에 뿌리면서 강우량이 풍족하기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관계 시절이 날따라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오래된 수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수차신에게 제를 지내는 사람들도 차츰차츰 드물어지고 또 수차는 지금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고 합니다. 건열풍은 건조하면 더운 바람을 말하는데요. 이 소만에는 기온이 비교적 높은데 일단 습도가 낮고 바람 속도가 빠르면 쉽게 건열풍이 형성됩니다. 건열풍이 불면 밀의 열기가 빨리 상승하면서 밀알이 마르거나 지어낸 밀이 말라 죽을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진작 건열풍에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건열풍이 불 때에는 제때에 밀에 물을 주고 초목회물 그리고 생장제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열풍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답니다. 네, 오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소만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래 한곡 듣고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과 바른

네, 친구들 계속해서 친구 사이의 레절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친구의 우정만큼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 드물지 않을까요?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라면 서로 돕고 아껴야 하고 또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도 희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더라도 레절이 꼭 필요하겠지요. 친구하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친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 틀림없이 미운 감정이 생겨나서 우정도 깨지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친한 친구라 해서 남 앞에서 모한스러운 말을 함부로 하고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고 또 신체의 약점을 놀려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시 우정이 깨지고 심하면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친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아닐까요?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친구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친구 사이에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옳지 못한다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어떤 사고로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 속히 연락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레이입니다. 서로 허물없이 별명을 부를 정도로

절친한 친구 사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 앞에서는 별명을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듣기 싫어하는 별명은 절대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면서 친구를 골려주고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치사한 일입니다. 날마다 만나는 친구라도 아침이면 안녕 하고 아침 인사를 하고 또 헤어질 때면 잘가 내일 또 보자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바른 대이랍니다. 친구 사이에 물건을 빌렸을 경우도 미안하지만 고무 좀 써도 되겠니? 하는 식으로 간청의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돌려줄 때는 고맙다, 잘 썼다 하는 식으로 감사의 뜻을 꼭 전해야 합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왕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도 참 많이 들어보았겠지요. 여러 명의 친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한 친구를 따돌려서 바보로 만드는 짓을 말하는데요. 친구를 왕따로 만드는 것처럼 비열한 짓은 없습니다. 친구를 왕따로 만들면 왕따한 친구는 어쩌면 평생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심할 때에는 정신병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친구를 왕따시키는 일을 뿌리 뽑는 데 앞장서고 친구의 우정에 금이 가지 않도록 상대방을 친절하고 더 겸손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구들 여기서 꼭 명심할 거 있는데요. 이 친구, 저 친구를 차별하지 말고 모든 친구를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친구의 약점과 허물을 둘추지 말고 친구들과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친구의 흉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참된 친구라면 기쁜 일에는 축하를 보내고 슬픈 일에는 위로를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친구들 오늘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친구 사이의 예절도 또 알려드렸고요. 24절기 가운데 소만에 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녀왔네요.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꽃편지 함께 듣겠습니다.

0: 이 부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종홍장 당사문은 연구원에서 편찬한 습검평 당구원 설문선 제1권과 제2권이 최근 조항문은 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적으로 발행됐습니다. 18차 당대 이래 습검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어떤 장기 집권의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하고 어떻게 장기 집권의 막수주의 정당을 건설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시대적 과제를 둘러싸고 습검평 당건설 사상을 형성했습니다. 습검평 당건설 사상은 습검평 신시대 중국 독식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을 발전시키는 데서 중대한 독창적 기여를 함으로써 강당 강국에 있어서 중대한 현실적 우위와 장원한 지도적 우위가 있습니다. 막수주의 과학 리론에서 비롯되고 중화 우수한 전통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렸으며 신시대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잉태한 습검평 당건설 사상은 확고한 실천적 토대와 두터운 리론적 근원을 구비해 신시대 당건설을 강화하는 근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습검평 당건설 사상은 의력사와 현실을 미래를 관통한 개방적인 사상체계로서 신시대 당건설의 실천 발전과 더불어 부단히 풍부해지고 발전될 것입니다. 습검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은 습검평 동지가 2012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기간 당건설과 관련한 전당의 중요한 정치 과업입니다. 습검평 당건설 문서 제1권과 제2권의 출판 발행은 광범위한 당원과 간부, 군중들을 위해 원작을 읽고 원문을 배우며 원리를 터득하고 습검평 신시대 중국 독재 사회주의 사상, 특히 습검평 당건설

0: 스승을 깊이 학습 관찰하는데 권위적인 교재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를 한층도 심각하게 도둑하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잘하며 시종 일관, 사상과 정치, 행동면에서 습관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과 고도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한편 자각적으로 습관평 당건설 사상을 운용하여 당건설을 계획 추진하고 더 높은 표준과 더 실무적인 조치로 전면적인 엄격한 당관리에 재반삽을 잘 틀어줌으로써 백년 대당이 당 사물을 관리하고 당을 홍성 발전시키는 새 경지를 부단히 개척하며 한맘 한뜻으로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1: 서백파는 당조항이 전국을 해방하는 마지막 농촌 지휘부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조항과 모택동 동지는 3대 전역을 지휘하고 혁명의 전국적인 승리를 지도함으로써 새 중국을 창건했습니다. 모택동 동지는 두 가지 반드시라는 중요한 사상을 제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전당 동지들은 두 가지 반드시의 깊은 사상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터득하며 항상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분투하고 실사구시적으로 인민을 위해 전념하면서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시험과 우리 당이 지금 겪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계속 잘 치러 우리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혁명의 강산이 영원히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 계렬보도 초심 사명을 잊지 말고 부흥의 로정에서 분발하자. 오늘은 시험 보는 정신을 이어받아 옛 근거지 진흥을 위한 시대의 답안을 쓰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백파 중공조항 예터에 조항군사위원회 작전실에 들어서면 4개의 낮은 흙집 안에 전화기 1대, 지도 2장, 책상과 의자 3세트가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지휘부로 불립니다. 70여 년 전 당조항은 이곳에서 료심, 회해, 평진 등 3대 전역을 지휘함으로써 세종국 창건의 튼튼한 조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 학생들과 당원 간부들이 특별히 이곳에 연구학습을 와서 서백파를 찾아보는 것을 초심의 여행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조항군사위원회 작전실에서 넓은 기념관 전시실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인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붉은 땅에서 당 제7기 2차 전원회의가 열렸고 모택동 동지는 전당에 두 가지 반드시라는 호소를 제기하면서 북경으로 가서 시험을 치르자는 시대의 강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백파 기념관 선전부 책임자 리아휘는 서백파의 시험 보는 정신을 잘 선전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설명 형식을 혁신하여 전시실 내에 그림과 글, 실경, 음향, 영상, 상황 재현 등 다양한 수단을 대량으로 활용하여 역사 이야기를 더욱 생동감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7월 습근평 총서기는 서백파에서 조사 연구할 때 두 개의 백년 목표를 실현하는 것부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분투의 로정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모든 지도 간부와 전체 당원들은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시험과 우리 당이 겪고 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을 계속 잘 치르고 우수한 답안을 제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부를 명심하고 계속 분주했다면서 여성들이 함께 웃고 떠들면서 안정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린다고 말했습니다. 북장촌 당지부 서기이며 촌민위원회 주임인 봉홍곤의 소개에 따르면 북장촌은 민박단지, 단결식당, 전자상 기지, 야채 비닐하우스 등 10여 개 특색산업 프로젝트를 마련해 촌민의 연간소득이 2만 원을 넘었고 촌집체 연간소득은 1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봉홍곤 주임은

0: 주로 마을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홍색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친환경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 촌민들의 인근 주요 문제를 해결하고 촌민의 소득을 끌어올렸다고 표했습니다. 석가장시 정정현 탑원장촌의 동복지혜농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상추는 영양액을 마시며 잎을 활짝 펴고 있습니다. 60세가 넘은 촌민 당수영은 수경재배 상추를 돌보고 있습니다. 과거 황토만 바라보던 이 전통 농민은 지금 정보와 과학기술에 의지해 유리방 속의 지혜 농민으로 되었습니다. 당수영은 지혜 농장이 개혁, 물류 등 5대 천억급 산업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장대해져 착실한 업무로 옛 근거지 지능의 답안지를 내놓았습니다. 중공중앙 당학교 철학부 전략철학교학연구실의 호동 교수는 서백파 정신은 중국 공산당 100년 분투의 소중한 정신적 제부이고 그 핵심은 겸손하고 신중하며 간고 분투하고 과감히 투쟁하며 과감히 승리를 쟁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당이 시대를 넘어 굳건하게 전진하는 정신적 바탕제기자 더욱이는 신시대 시험 보는 길을 잘 걷는 근본적인 정신적 지침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호동 교수는 우리는 인민을 위한 초심을 굳건히 다지고 일터에 립각해 직책을 다하고 착실한 노력으로 시대의 사명에 회답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서백파 정신의 호소하에 신시대 시험 보는 길의 답안지에는 분발 진취하는 조국 대지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의 중국은 소요사회를 전면 실현하고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교육체계, 사회보장체계, 의료보건체계를 건설했으며 경제총량이 세계 2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억만인민은 초심과 사명을 명기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 건설하는 새 로정에서 신시대 우수한 답안지를 끊임없이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공문 리강 총리가 23일 대륜에서 2026년 학예 다보스로 온단에 참석하고자 중국을 방문한 기내 오리바 총리, 카자흐스탄 백트노브 총리, 한국 김민석 총리, 몽골 오치레를 총리, 몬테네그로 수파이티 총리를 각기 접견했습니다. 리강 총리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습금총 수석과 5개 나라 지도자들의 전략적 인솔하에 중국과 5개국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심화 발전해왔다면서 중국은 5개국과 함께 계속 노력해 쌍무관계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착실히 발전시킬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기내 우리바 총리를 접근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양국의 포괄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기내와 전통적 친선을 계승하고 농업, 무역, 광업, 민생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금유, 산업단지, 전력 등 분야의 협력 예비를 발굴하여 양국 인민에게 도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와 총리는 기내는 중국과 소망도 등 중점 프로젝트를 심층 추진하고 무역, 인프라,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산업협력 수준을 제고하기를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백튜노브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경제, 무역, 에너지, 광물, 인프라 연결,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중국과 카자흐스탄 운명 공동체를 함께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리강 총리는 쌍방은 중국 중앙아시아 상해 협력기구 등 기틀 내에서의 협력과 조류를 긴밀히 해야 한다고 비했습니다. 백티노브 총리는 양국 원수의 인솔하에 카자흐스탄과 중국 관계는 새로운 황금 30년에 진입했다며 중국과 일대일로 협력 구도 내에서 경제, 무역, 인문 분야 협력을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김민석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한국과 정치적 상호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무역, 반도체,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개방형 아시아 태평양 경제를 건설하고 글로벌 산업 공급 사슬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한국은 중국과 함께 양국 원수의 중량 공동인식을 잘 이행하고 첨단 기술, 인문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다자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과 국제 평화 안정을 촉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비했습니다. 몽골 오치르

0: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중국은 중국과 몽골 관계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면서 중국은 몽골과 발전 전략의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무역, 석탄, 광물, 인프라, 민생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며 다자 협력을 긴밀히하고 글로벌 남방의 리익을 공동 수호할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오추리레 총리는 몽골국은 한계 중국 원칙을 확고히 준수한다면서 중국과 경제, 무역, 농업,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 리익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수파이치 총리를 접견할 때 리강 총리는 올해는 중국과 몬테네그로 수교 20주년이 되는 해라고 비유했습니다. 중국은 몬테네그로와 무역,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기를 희망하며 몬테네그로가 중국과 유럽 관계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수파이치 총리는 몬테네그로는 중국과 무역, 인프라, 친환경, 경제 등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를 희망하면서 유럽 동맹 가입 후 유럽과 중국 실무 협력의 교량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종종이 상설한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 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3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23일 오전 북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조락제 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상표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락원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추광권이 한 회계사 등록법 개정 초안 심의 결과와 관련한 보고와 남극 활동과 환경보호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 황명리 한 검찰공익소송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와 국가소방구조원법 초안 개정 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전국인대 재경위원회가 정부구매법 개정 초안을 상정할 때 관한 의안을 제출하고 재경위원회 부주임 위원 학붕이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은 입찰투찰법 개정 초안을 상정하여 심의할 때에 관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춘림 부주임이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은 금융법 초안과 변호사법 개정 초안을 상정할 때에 관한 두 가지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사법부 하영 부장이 각각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은 황강동상구의 향항동상구와 확장구에 대해 향항특별행정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할 때에 관한 결정 초안을 상정 심의하는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국무원 향항오문 일상 업무 담당자 서계방 부주임이 설명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재정부 람부란 부장이 2025년 중앙결산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는 2025년 중앙결산 초안 심사 결과에 관한 전국인대 재경위원회 부주임 위원 허경재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심계서 국외 심계장이 2025년도 중앙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심계 업무 보고를 하고 하영이 제8차 5개는 법률선전 결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며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리춘림 부주임이 전국통일대시장 건설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는 광동 향항 5문 광역도시권 내지 9개 도시에서 향항 법률 실무자와 5문 변호사가 내지 실무 자격을 취득하고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는 시범 사업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조락제 위원장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고 중로의회 협력위원회 제11차 회의에 참석한 상황에 관한 서면 보고를 심의했습니다. 회의는 개별 대표의 대표 자격에 관한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주임위원 양효초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또 관련 임면안을 심의했습니다.
0: 국가부주석 한종이 23일 북경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마샤티 부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한종 부주석은 습검총 조석은

0: 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관계를 높이 중시한다고 비했습니다. 올해 3월 나는 습권평 주석의 위임을 받고 마샤티 부대통령과 함께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상무위원회 제9차 전원회를 주재함으로써 원만한 기구 중국과 함께 노력해 양국 원수의 공감대를 잘 관찰하고 각자의 핵심 리그를 단호히 지지하며
1: 시사 해설.

오늘 이 시간에는 깨끗한 수원, 미래의 희망, 나이지리아의 민생을 개선해주고 있는 종국기업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심 씨가 나이지리아 수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수돗물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한 여학생은 생수를 가득 담은 병을 들고 교사 건물로 달려갑니다. 수도 아부자의 위성 도시에 위치한 이 소학교는 최근 상수도 시스템을 연결했습니다. 아이들이 얻은 것은 단지 깨끗한 물뿐만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6월 20일 종지 해외그룹 나이지리아 유한회사가 건설한 나이지리아 련방 수도구 위성 도시의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 인도식이 열렸습니다. 이 프로젝트 비망록은 2024년 중국 아프리카 협력론단 북경 정상회의 기간에 체결되었고 나이지리아 련방 수도구의 중점 민생 인프라 공사에 포함됐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약 400km에 달하는 새로운 상수도관을 건설해 부활이 카루 두 지역을 포괄해 약 100만 명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일상 용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 확보는 많은 나이지리아 일반 주민들에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카루와 린근 지역 사회에서는 주로 공공우물, 련봇, 산발적인 물차에 의존해 물을 얻었고 물 깃는 일은 대부분 가정의 여성과 어린이가 담당했습니다. 새벽마다 취수 지점에는 종종 긴 줄이 늘어서 운했습니다. 인도식 현장에 참석한 카루 주민 그레이스 크리스티나는 매일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20리터 용량의 노란색 물통을 들고 수백 미터를 걸어 가장 가까운 공공 취수 지점에 줄을 서서 가족을 위해 물을 받아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줄을 설 때마다 약 1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고 하루에 여러 번 왕복해야 하며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물을 길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에 깨끗한 물이 공급되어 샤워도 하고 밥도 할 수 있어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고 기쁜 마음을 전했습니다. 프로젝트 담당자 양식이는 공사 기간이 오기와 겹치고 적극적으로 운용돼야만 깨끗한 물을 주민들의 집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자선기구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1: 학습의 황금시기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0: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3: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로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1부 강사는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4: 사실 리백은 평생 자신을 대봉에 비유하며 상리용뿐만 아니라 대봉부도 지었습니다.

0: 이로부터 대봉이 바로 리백 정신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봉이라는 문학적 이미지는 리백이 창조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봉의 이미지는 전국시대 사상가 장자의 소요유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장자는 소요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북쪽 바다에 곤이라고 부르는 큰 물고기가 있었는데 그 물고기가 새로 변해 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이 새는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 했고 날갯짓으로 물을 치며 3천리를 가고 바람을 타고 9만리 높이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로 이 두 문장이 중국의 전고성어의 유래입니다. 대붕이 원대한 포부를 상징하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이름에 자주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나라와 맞서 싸웠던 명장 악비의 자가 바로 붕거입니다. 사실 악비는 이름만 붕거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곤붕지지를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1129년 금나라 군대가 건강현을 점령했습니다. 당시 수비를 책임졌던 수장이 항복하고 송고종 조구도 도망치면서 군의 사기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때 악비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팔목을 그어 피를 보이며 지금이 바로 충성을 다해 나라를 구할 때라고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병사들을 감동시켰고 군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켰습니다. 사실 악비와 악가군은 이러한 포부로 건강을 수복하고 조선진까지 진군하며 남송을 위해 불멸의 공을 세웠습니다. 악비의 정충보국 정신은 시대를 초월한 곤붕지지로 평가받으며 당대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됐고 지금까지도 무수한 영웅인물들을 고무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치솟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용만 교수님의 해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강산은 인민, 인민은 강산에 담긴 깊은 함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께 편지 한 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제가 그중 일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농민의 아들로 중국 인민을 사랑하고 혁명 동지들을 사랑하며 고향 어른들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부모님과 아내,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넓은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버지는 마치 나이 든 황소처럼 중국 인민을 위해 묵묵히 경작하셨습니다. 이는 일생의 정덕을 인민을 위한 일에 바치도록 저를 독려해 주셨습니다. 이 편지는 2001년 10월 15일 습근평 총서기가 아버지인 습중훈 동지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의 일부로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축복과 함께 아버지처럼 공산주의 위협과 인민을 위해 그는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50주년 경축 행사에서 처음 언급한 것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아버지의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양가 시절부터 그는 변함없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바로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겠다입니다. 그 이후 하북성의 정정, 복건성의 함운, 영덕, 복주에서 이렇게 복건성, 절강성, 상해시에서 근무하면서도 그는 늘 인민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삼고 곳곳에서 탁월한 정치 업적을 쌓았습니다.
2: 人民对美好生活的向往就是我们的奋斗目标.
1: 2012년 12월 2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직을 맡은 지 44일 된 습근평은 노혁명 근거지 하북성 부평현 락타만촌을 찾아 가난부재 개발 사업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 일은 못 박는 정신으로 꾸준히 반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 세계에 엄숙히 선언했습니다.
2: 经过全党全国各族人民持续奋斗

0: 我们实现了第一个百年奋斗目标，在中华大地上全面建成了小康社会，历史性的解决了绝对贫困问题，正在意气风发向着全面建成社会主义现代化强国的第二个百年奋斗目标迈进。
1: 2021년 10월 16일 오전 10시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가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습근청 총서기의 20차 당대회 보고를 현장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영광을 지녔습니다. 저는 이 획기적인 역사 순간을 목격하는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2: 평화군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고 제1부 강산은 곧 인민이다. 인민 최우선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3: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 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며칠 사이 공개적으로 서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한쪽은 사진을 찍어달라고 애걸했다. 지지율이 매우 나쁘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결코 애걸한 적 없다. 내 지지율은 당신과 무관하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한때 유럽과 미국 우익 진영의 천연 동맹으로 여겨져온 멜로니와 트럼프가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이유와 양측 간의 모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마찰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전에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막 폐막한 7개국 그룹 정상회의 기간 멜로니 총리가 자신과의 단독 면담과 함께 사진 촬영을 애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녀가 사진을 찍어달라고 내게 애걸했다면서 나는 동정심에 응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탈리아에서 즉각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멜로니 총리는 이후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트럼프의 주장은 완전한 날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애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적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으로 이탈리아 부총리이며 외무장관인 안토니오 타야니는 당초 6월 21일부터 22일로 예정되었던 미국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타야니 장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의 발언이 심각하고 모욕적이라면서 이는 멜로니 총리 개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멜로니 총리가 이탈리아 내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태라면서 그리우는 그녀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미국의 공항 사용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승리를 거둔 지금 그녀는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멜로니 총리는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지지율은 트럼프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국가 이익을 수호하는 능력에 달려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에게 자신의 지지율에 집중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사진 애걸 논란만 놓고 보면 이번 말싸움은 일시적인 실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올해 들어 양국 사이에 벌어진 크고 작은 마찰들을 살펴보면 갈등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잉태되어 왔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멜로니는 유럽에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반자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2025년 1월 멜로니는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에 참석한 유일한 유럽 주요국 지도자였습니다. 트럼프 역시 그녀를 공개적으로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찬한 바 있습니다. 여론은 트럼프와 멜로니의 관계 악화가 올해 2월 말 발발한 미국,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이탈리아 일간지 메시제로는 이탈리아가 이란에 대해 감행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공격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고 보도하면서 그 이유는 이 결정이 동맹국의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탈리아는 미국과의 연계를 줄이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쟁 발발 수일 후 멜로니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탈리아는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고 전쟁에 참가할 의사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멜로니 정부는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에 이탈리아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견지하면서 모든 군사 배치는 이탈리아 법률과 국가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의 시각에서 이는 관건적인 시기에 편을 들지 않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미국이 동맹국 보호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도 마땅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 차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분석가들은 멜로니로서는 미국과의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유럽 동맹 내 이탈리아의 중요 지위와 국제적 명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0: 관세, 우크라이나, 이란 등 문제에서 멜로니의 입장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고 그녀는 트럼프의 유럽 내 대변인 역할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트럼프에게 실망감을 안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멜로니와 트럼프의 공개적 충돌은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지만 여론은 두 사람이 보수주의, 강경 반이민 정책 등 리념 면에서 여전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탈리아 언론인 조바니 루제로는 이번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 터키에서 개최될 나토 정상회의가 두 정상 관계의 다음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따르면 두 정상은 그때 다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제로는 멜로니 본인에게 이번 사건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반박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었고 하루 만에 소셜미디어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또한 멜로니가 그동안 트럼프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한 유럽 지도자로 자신을 만들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때 서로 힘을 실어주던 정치적 동맹이 갑자기 사이가 틀어진 것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 외교 논리와 유럽 동맹국들 사이의 구조적 갈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럽 우익 정치 세력이 집권한 후 직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트럼프 두 번째 임기에 범대 서양 관계의 균열이 더욱 깊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이른바 서화백년 일본이 진정 명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단지 서화시대의 변해

본래 아시아 여러 국가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이에 맞선 아시아 각국의 저항이라는 역사적 맥락에 깊이 뿌리내린 소화백년을 의도적으로 일본 조들에게만 국한된 편협한 서사로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 아시아 피해국 인민들의 집단적 역사 기억과 정서적 상처를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기억은 우선 구체적인 역사의 재현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일본 방위연구소가 마련한 소화백년 특별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과 영국,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 서방 국가들 간의 전쟁으로 단순화되었고, 소사는 1931년의 말레이시아 전역과 진주만 사건부터 전개됩니다. 그러나 소화 3년의 황고춘 사건, 소화 5년 대만 세덱족을 탄압한 우샤 사건, 소화 6년의 9.18 사변 등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확장과 침략 역사를 상징하는 핵심 사건들은 관변 측 서사에서 모습이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념행사는 의제 선택을 통한 서사 전환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일본 국립공무소관이 개최한 특별전 소화시대 일본인과 최전선 분야 남극 심해 우주로의 도전은 과학적 탐구와 기술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산하의 아시아 역사 자료센터는 본래 일본의 근대 대외 전쟁 서류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침략 역사에 대한 반성 요구에 응답해야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처럼 과학기술 성과로 전쟁 기억을 가리려는 시도는 실질적으로 대중의 침략 역사 인식을 한층 더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 관병 측 서사는 또 고난과 부흥에 대한 정리에 있어서도 뚜렷한 내향화 경향을 보여줍니다. 일본 정부가 대중들이 명기하기를 바라는 이른바 고난은 주로 일본 국내의 전쟁 피해와 공습 피해에 국한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부흥은 전후 일미동맹 체계 아래에서의 국내 재건 과정으로 정리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이 아시아에서 저지른 침략 행위와 그로 인한 막대한 인도주의적 재난은 의도적으로 약화되거나 집단적 기억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서사 선택에 따라 사라지지 않습니다. 올해는 도쿄 재판 개정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국제적 대재판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책임자들이 개인적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였고, 일본 군국주의와 군국주의자들이 침략 전쟁과 관련 범죄를 일으키고 저질렀음을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시간의 축을 한층 더 확장하여 살펴보면 2026년 그 자체가 여러 역사적 전환점이 중첩된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84년 전 일본군은 싱가포르를 점령한 후 현지 화교들을 대상으로 참혹하고 조직적인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같은 해 일본군은 필리핀을 점령한 후 바탄 죽음의 행진 등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95년 전 일본은 9.18 사변을 일으켜 국부적인 중국 침략 전쟁을 촉발하였고, 4개월 후 중국 동북의 광활한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외면한 채 이루어지는 이른바 소화백년 기념행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사내 정부가 주도하는 이른바 소화백년 기념행사는 뚜렷한 현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탈라인미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친미와 미국 아첨 로선과 제군사화 로선의 역사적 정당성을 찾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선은 전후 일본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요시다 로선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요시다 로선은 군사 부문은 경량화하고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는 발전 모델을 확립하고, 외교 활동 원칙은 유엔 중심주의, 자유주의 각국과의 조율, 아시아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를 명확히 강조하였습니다. 이 로선은 일본이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경제 고속 성장을 이루도록 뒷받침했을 뿐만 아니라 냉전 시기 일본이 지역 분쟁에 깊이 휘말리는 것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민간 외교 등 방식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시켜 국내 경제 발전을 위해 비교적 안정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다카이치 사내 정부는 전후 일본의 평화 헌법 제약을 끊임없이 돌파하고 군사력을 바탕으로 지역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0: 이는 비롯고 일본이 오랫동안 발전의 근간으로 삼아온 전략적 균형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킬 것이고, 결국 저들에게 화를 자초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이 진정으로 명기해야 할 것은 소화 시기의 변혁과 부흥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역사가 지니는 책임과 교훈일 것입니다. 오직 온전한 역사적 시야 속에서 깊이 반성해야만 기념이 망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것이고, 역사도 반성 속에서 진정으로 개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곡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승버드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방학만 되면 아이들은 늦잠도 자고 친구들이랑 실컷 놀고 싶어 하지만 부모님들은 방학 간 공백으로 공부가 뒤처질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심리 상담사 리리와 선생님을 모시고 방학을 내 학생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네, 심리상담사 리리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예,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를 보면 부모님들은 한시름을 놓게 되는데요. 단순히 혼자 공부하는 자습과 또 주도적 학습은 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3: 예,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다 주도적 학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예,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때는 일단 그게 하루아침에 생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엄청 시간이 좀 필요하죠. 예.
2: 네.
3: 예, 그리고 공부는 또 효율을 따져야 합니다. 그래갖고, 시간을 오래 투자했다고 해서 또 공부 효율이 또 올라가는 것이 또 아닙니다.
2: 네.
3: 예, 근데 요즘 많은 아이들이 또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고 해 이렇게 좀 착각할 수도 있는데
2: 네.
3: 커피숍이랑 도서관이랑 이런 데 가서 또 책을 잡고 막 몇 시간씩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막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생각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또 이 문제 저 문제도 풀어도 보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했는데 또 성과가 안 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이런 거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됐다고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이 안 나지 않습니까?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자기한테만은 방법이 필요하죠.
2: 네.
3: 예, 모르면 선생님을 찾아가서 또 그런 방법을 가르침 받을 수도 있고 예,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예, 그것이 맞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혼자 공부한다는 것은 이거는 주도적 학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2: 네,
3: 예.
2: 그래요. 공부가 네, 본래 재미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게 만드는 동력은 어디에 있는지 또 부모님들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3: 예, 아이들도 공부를 할 때 그게 동력이 필요하겠지요. 예, 학교를 다니는 게 뭐 딱 단순히 딱 공부만 이렇게 딱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 네.
3: 예, 친구들 관계도 그렇고 결국 선생님들과의 그 사이도 그렇고 이런저런 관계 처리도 또 필요합니다.
2: 네.
3: 그리고 또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원인들도 분석하면 딱히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또 그중에 또 뭐 왕따를 당한 아이도 있을 수가 있고
2: 네.
3: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은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학교가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가끔 어떤 아이들은 뭐 공부를 딱 공부보다도 체육을 잘한다거나 의 다른 방면에도 흥취를 가지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학교가 즐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그렇죠.
3: 학교가 즐거워야 예, 그 공부도 그 따분한 공부도 또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3: 그래서 예, 많은 동력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중에서는 또 나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이게 좀 좋은 동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3: 예,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한테 내가 뭘 대신해서 해주려고 뭐 그러지는 말고 또 그 아이는 내 모든 것을 스스로 찾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2: 네.
3: 모든 아이들이 그 힘을 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예, 대신해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그 공부를 해라고 잔소리하고 이런 거 하지 않은 길 있다는 예, 예 바랍니다. 그 때문에 부모가 부모하고 아이 관계가 중요해요. 아이한테 잔소리를 자꾸 하고 싫은 거 자꾸 시키고 이러면 아이들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엄마랑 아빠랑 때문에 이 사이도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또 가정 환경도 중요합니다. 또 부모님들 자주 싸우는 집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 보게 되면 또 항상 불안해요. 예, 그러면 또 공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또 흥취를 배양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2: 네.
3: 뭐 흥취를 배양한다고 해서 뭐 공부를 해라고 잔소리 한다는 그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흥취를 배양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예, 그 부모님들은 이렇게 여러 면으로 그 환경을 잘 제공해 줬으면 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예. 그래요. 이 주도적 학습력에는 네, 어떤 능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예, 일단은 목표가 뚜렷해야 되죠. 예.
2: 네.
3: 예,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일단은 잘 알아야 됩니다.
2: 네.
3: 내가 잘하는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명확하고, 그리고 시간 관념도 명확하게 잘 설정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죠. 예.
2: 네.
3: 뭐, 특별히 시간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뭐 밤 11시, 12시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2: 그렇죠.
3: 예.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하루에 뭐 딱 학교에서만 강의를 듣더라도 집에 와서 공부를 안 해도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2: 네.
3: 예. 때문에 성과 효율을 올려야 되겠죠. 예.
2: 네.
3: 그냥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시간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결국 자기 자평가 능력, 결국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또 학교에서의 선생님, 아이들과의 관계, 이 모든 능력이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2: 네, 네, 그래요. 사실 공부를 재미있다고 느끼는 학생은 네, 많지 않을 텐데 공부가 즐겁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3: 예. 키울 수 있습니다. 예,
2: 네.
3: 자기의 주도적 학습 능력은 예,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2: 네.
3: 그게 학교 공부는 우리가 좋아하는 부분을 딱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2: 그렇죠.
3: 싫어하는 부분도 해야 되고
2: 네.
3: 예, 좋아하는 과목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도적 학습 이 능력을 딱 좋아하는 것만 딱 공부를 한다고 해서 능력이 이게 키워지는 것이 아니고
2: 네.
3: 이거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되는 아이들도 예, 그러니까 아직 주도적 학습이 잘 된 아이들도 싫어하는 것도 잘합니다.
2: 네.
3: 그래서 즐거운 일, 즐겁지 않은 일 상관없이 이거는 주도적 학습 능력은 배양은 가능합니다.
2: 네, 네. 그래요. 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텐데요. 어린 시절부터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예, 이 주도적 학습은 제일 관건적인 것은 부모님이지요.
2: 네.
3: 예, 제일 관건은 부모님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시절부터 배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2: 네.
3: 예, 충분히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에게 흥취를 배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아이가 이렇게 말을 금방 시작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배양할 수도 있고
2: 네.
3: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은 또 많지 않습니까? 예?
2: 네.
3: 아이랑 함께 뭐 책을 읽는다거나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부분을 골라서 또 함께 읽는다거나 이것도 또 아이의 흥취를 배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유치원에 들어가서 또 학교에 입학해서 이렇게 차차 또 아이한테 맞는 발달 단계에 맞게끔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놀이하는 방식으로도 배양이 가능합니다.
2: 네.
3: 예, 그 때문에 이렇게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예, 이 부분이 엄청 그래도 우선적이 되는데 수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이때야 엄청 그래도 관건이 되는데 예,
2: 네.
3: 이때는 그래도 아이들이 좀 놀이를 제일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예, 항상
2: 그렇죠.
3: 엄마랑 아빠랑 같이 놀고 싶어하고 같이
2: 네.
3: 놀아달라고 하고 예,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랑 놀아주는 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2: 네. 그렇죠.
3: 그렇지만 예, 근데 하루에 10분만 정말 5분 정도 아이 되면 5분이라도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주면 또 아이들은 그만큼 만족을 느낍니다.
2: 네.
3: 예, 예. 그래서 그때 뭐 굳이 뭐 인형놀이를 한다 뭐 이렇게 하기보다도 또 또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이가 그림을 또 그리기 좋아하면 그림을 일단 그립니다. 뭐 좋아하는 무슨 인형을 그린다거나 아예 네. 책에다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그냥 그 옆에 수학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인형 얼굴에 뭐 2 더하기 3 각기 얼마인가 이렇게 했잖아요. 문제를 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거 풀게끔 해주면 아이는 또 즐거워합니다.
2: 네.
3: 예, 그럼 이것도 풀어서 받치고 그럼 이거는 맞다 100점 이러면 또 즐거워하고 예, 또 이런 게임도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아이랑 같이 놀 때 또 작은 종이 조각에 또 다른 재밌는 문제 수학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일상생활 문제도 그렇고 예, 써서 숨겨둡니다. 집에다가 예. 그러면 아이가 또 그걸 어디에 숨겼는가 찾지 않습니까? 예.
2: 그렇죠.
3: 그거 찾아서 또 가져와서 문제를 또 풉니다. 알아서 내가 숨겨둔 문제를 또 풀어서 또 가져옵니다.
2: 네.
3: 자기는 이렇게 답장을 했다. 이러면 그 사이에 또 서로 또 같이 또 얘기도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2: 네.
3: 이런 여러 가지 놀이가 이게 학습에 흥취한 배양하는데 엄청 많은 도움이 됩니다.
2: 네.
3: 예,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님들이 좀 힘들더라도 하루에 5분, 10분만이라도 예, 이렇게 아이랑 이런 식으로 놀아주는 것이 이게 앞으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는 것이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2: 그렇군요.
3: 예.
2: 네, 이 공부 습관이 아직 잡히지 않는 소학생들은 어떤 과목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3: 예, 소학생들은 사실 고급 학년부터는 그래도 괜찮지만 금방 1학년, 2학년 이때는 주도적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어리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2: 네.
3: 예, 근데 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중학교 3학년, 4학년 이렇게 고급 학년 올라간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그냥 그건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너무 큽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근데 공부는 끝이 없지 않습니까? 예,
2: 네.
3: 2년이 다 끝내는 것도 아니고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수학교 단계에서 너무 급해가지고 이렇게 아이한테 너무 그렇게 잔소리하고 답답해버리고 이러면 아이들이 지쳐갑니다.
2: 그렇죠.
3: 예, 그리고 또 자신을 또 잃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 안 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수학교는 때문에 부모님들은 그냥 자기 불안함에 아이들을 재촉해서 이렇게 공부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2: 네.
3: 예, 공부는 아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지켜봐주고 힘을 부여해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해 이런 역할만 해도 충분히 아이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2: 네.
3: 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꾸 부모님들이 미리미리 이런 힘을 아이들의 이런 힘을 차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예, 그거는 부모님들이 불안입니다. 때문에 아이가 조금 늦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고 옆에서 지켜봐 주고
2: 네.
3: 돈만 주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네. 그래요. 학생마다 그럴듯한 이 공부 목표를 세우는데 실천이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이 목표를 세울 때 고려해야 할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3: 예, 아이들이 다 목표를 세우는데 실천 못하는 거는 이거는 정상입니다.
2: 네.
3: 예, 저희도 어른이 된 우리들도 가끔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대로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가끔은 중간에서 포기할 수도 있고 바꿀
2: 네.
3: 수도 있고
2: 네.
3: 이렇게 돼서 때문에 아이들도 한 가지입니다. 예,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아이 목표를 이렇게 또 가끔 부모님들이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부모님들이 뭐 아이 몇 시에 일어나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목표도 세우고
2: 네.
3: 어떤 과목은 점수를 어떻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세워주더라고요. 예.
2: 네.
3: 근데 그 부모님이 세운 목표는 그거는 부모님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아이한테 하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2: 네.
3: 예. 설사 아이가 목표를 내키지 않게 세웠더라도 그거는 그냥 냅둬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발견하고 수정하고 또 목표 실천하는 과정에서 안 되는 경우도 본인이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2: 네.
3: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알아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잠깐 빼앗지 말고 그런 중요한 목표 뭐 무슨 부분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리고 못한 부분보다 또 하나를 하더라도 그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3: 예.
2: 그래요. 이제 혼자 공부하다 보면 쉽게 지치거나 집중력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자녀가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합니까?
3: 예, 위에서도 얘기 내가 했다시피 아이들이 이렇게 실천한 부분들을 많이 격려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2: 네.
3: 예, 일단 뭐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실천했다고 해도 꼭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많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부모님들은
2: 네.
3: 부모님들은 선생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아이들의 학습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할 때 부모님들도 혹시 옆에서 같이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서 뭐 다이어트가 목적인 부모님이라면 너는 이번에 학습에 어떤 목표를 세웠니? 나는 이번에 어떻게 세웠다? 이렇게 생각해 어떤 다이어트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아이와 함께 그 목표를 같이 실천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2: 네.
3: 아이는 아이대로의 학습을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또 목적을 달성하고 이렇게 함께하면 또 아이들도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2: 그렇죠. 네. 또 동기부여가 생겨서도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죠.
3: 그렇죠.
2: 공부하려는 마음은 큰데 이 막상 문제 앞에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문제 해결력이 약한 상태는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려면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아이들은 사실 다 공부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2: 네.
3: 다 잘하고 싶어 하는데 생각처럼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또 이유가 또 엄청 다양한데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봤을 때는 첫 번째는 좀 압력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2: 네.
3: 요즘에 너무 많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애들 지쳐갑니다. 그래서 가끔은 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때는 그렇게 너무 많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래도 많이 노는 것을 제청합니다. 그리고 논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하진 않습니다. 또 자기 주도적이 된 아이들은 놀아도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또 놀기만 해서 공부가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놀아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또 찾아봐야 합니다. 아이한테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우리 학습은 심리와의 싸움인데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을 또 일단 체크해봐야 됩니다. 무턱대고 공부하고 계속 열심히 앉아서 책을 본다고 해서 이게 주도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문제 해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 건강을 우리 아이의 심리 건강이 어떤지, 그래도 부모님과의 사이가 어떤지, 그리고 선생님 또 친구들과의 이런 사이가 어떤지 이런 것도 체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이런 아이들의 그 이유, 고민도 이렇게 좀 잘 지켜봐주고 또 찾아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불안감이 좀 이게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불안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그런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또 함께 불안해한다. 그 때문에 불안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요청을 안 했는데도 이것저것 막 시키느라 정신이 없을 때다. 아이가 필요한 거는 선생님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수학생들도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다 하면 그것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방법을 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부모님들은 그걸 도와주는 역할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 이것저것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모든 걸 그래서 아이가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다 이렇게 시키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더 해가 끼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 네, 예. 그렇군요. 예. 학교와 학원의 공부는 교사의 지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에 습관된 학생들은 누군가의 힌트를 기다리거나 아예 정답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주도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3: 아, 예, 특히 수학생들의 경우에는 빨리 해치우고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2: 아, 네.
3: 이런 경우가 이렇게 문제 해결보다 답을 먼저 찾는 경우가 많죠. 예,
2: 그렇죠.
3: 예 그리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또 답을 알더라도 또 본인이 또 문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부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 중심을 두게 되지요. 예.
2: 네.
3: 때문에 이거는 학습은 계속 선생님들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들한테 믿고 맡기시면 됩니다. 뭐 선생님과 자주 교류하고 합정만 잘해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2: 네, 예. 그렇군요. 과거에는 오직 그 교과서가 공부의 중심이었다면 오늘날 학생들은 훨씬 다양한 또 그 학습 자원을 접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3: 예, 지금 AI 시대지 않습니까?
2: 예,
3: 예,
2: 그렇죠.
3: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 이런 핸드폰으로 많은 정보를 접촉하고 배웁니다.
2: 아, 네.
3: 예, 근데 아직 어떤 부모님들은 이 핸드폰을 못 맞이게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던데,
2: 네.
3: 예, 이거는 아이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절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이가 아이 시대에서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이런 쪽에는 많은 정보를 접촉해야 됩니다.
2: 네.
3: 예, 때문에 이런 많은 정보를 접촉시키고 충분히 많은 자원들을 활용하게끔 자유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네.
3: 예, 예.
2: 그래요. 네, 수학은 혼자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많아 자기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예, 맞습니다. 예, 100%라고는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2: 네.
3: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수학은 또 학과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2: 네.
3: 예, 또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에 성취감도 생기고 또 공부의 흥취를 만들기 엄청 좋은 과목입니다. 수학이
2: 네.
3: 예, 때문에 어디서부터 예, 수학을 접촉시키는 것이 이게 자기주도적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2: 네.
3: 예, 예.
2: 그래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3: 네, 네.
2: 그래요. 자기주도적 학습에 는 또 스스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의 자아평가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네,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스스로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학교 다녀와서도 스스로 숙제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2: 네.
3: 근데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가 숙제를 안 하고 놀면 숙제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핍박에 하는 공부는 이게 본인의 부족한 점과 잘한 점을 이거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2: 네.
3: 예, 그리고 숙제를 안 하고 학교를 가면 선생님한테 욕을 먹겠죠. 예.
2: 네.
3: 그러면 욕을 먹으면 또 자기가 해야 된다고 깨닫고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2: 네.
3: 욕을 먹어도 욕 먹는 것도 아이 몫입니다. 예, 때문에 그냥 냅두면 됩니다. 냅두고 아이가 혼자서 깨닫고 혼자 고치고 혼자 행동하고 이것이 바로 자기 그 평가가 제일 중요한 효과적인 부분이죠.
2: 네.
3: 예.
2: 그래요. 학생마다 취미와 특장이 있는데요. 자기주도적 학습을 함에 있어서 어떤 과목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3: 예, 이 과목에 대해서도 아까도 위에 얘기한 것 같은데
2: 네.
3: 이게 특별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과목을 딱 위주로 한다기보다도
2: 네.
3: 예, 학생마다 다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또 취미가 있듯이 딱 어느 과목부터 시작하기보다도 또 자기만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게 수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2: 네.
3: 예, 아이가 좋아하는 그런 과목을 잘하는 과목이만 있다면 예, 그런 그 과목을 시작해서 이렇게 학습 흥취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3: 예.
2: 그래요.
3: 예.
2: 이제 요즘 이 스마트폰과 게임 문제는 뭐 우리 또 학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고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되기도 하던데요. 이 아이의 자기 주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도해야 올바른 방법일까요?
3: 그 스마트폰 문제는 지금 진짜 집집마다 다 이것 때문에 많은 전쟁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2: 그렇죠,
3: 게임을 하느라고 잠을 안 잔다, 또 공부를 안 한다. 이 문제가 엄청 큰 문제가 되는데,

0: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을 이거 한다고 해서 자기 주도성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예, 왜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가정 불화의 근원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지금 근본적인 그 원인은 스마트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의 심리 문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스마트폰을 멀리 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의 아이의 그 미래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금 안 좋은 경향을 끼칩니다. 이거 스마트폰은 그런 학습이랑 상관이 없이 그래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하는 아이들 스마트폰 때문에는 크게 공부가 영향을 받는다거나 주도적 학습이 안 된다거나 이건 스마트폰 그 본인하고는 자체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그래요. 이제 곧 방학이지 않습니까? 네. 방학 기간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또 가장 좋은 시기로 추천하는데, 방학이 이 학기 도중보다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방학 기간은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한테 쉬어라고 내주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잘 노는 아이들이 또 공부도 잘합니다.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공부는 오래 하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방학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방학 시간에 늦잠도 자고 또 배고플 때 먹고 조건이 되면 또 여행도 즐기고 이것이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그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느끼고 본인의 즐거움을 찾고 이런 부분도 자기주도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난 학기에 잘못했더라도 이렇게 방학 시간을 충분히 다시 자리를 잘 잡으면 또 아이들한테 충분한 자유를 주고 시간을 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또 알아서 새 학기에는 또 성장하고 공부를 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저급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그래도 방학 시간을 잘 이용해서 부모님들이 뭐 놀이를 통해서 학습 흥취를 배양시킨다거나 이렇게 또 아이들과의 사이, 친자 관계 사이를 향상시킨다거나 이 부분에 중시를 많이 두는 것도 좋고 그리고 고급학년 아이들은 또 일단은 충분한 휴식 이것도 충분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스마트폰도에 아이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며칠씩 잠을 안 자고 놀아도 아이들은 때가 되면 안 놉니다. 계속 쭉 놀지만 않습니다. 근데 그게 불안해서 부모님들이 자꾸 맞게 되지 않습니까? 때문에 놉니다. 때문에 아이들은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를 믿고 충분한 자유와 휴식을 주는 것도 이것도 아이들이 자기 성장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1: 그렇군요. 여름방학 학생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 효과적인 방학 학습 계획표는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합합니까?
0: 방학 기간에 아이들이 뭐 배우고 싶은 걸 배우겠다고 요청한 아이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난 학기에 떨어진 과목을 방학에 보충하고 싶다고 해 학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아이 본인이 어느 과목이 뒤처졌는지 아이 본인이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불편한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요청하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부모님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습 계획은 아이 스스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아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적합합니다. 특별히 잔소리 공부해라는 잔소리보다도 가끔씩 정말 힘든 아이들은 방학에 뭐 躺平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하게끔 그 기회도 아이들이 그 다음 학기에 성장하는데 이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1: 그래요. 방학 동안 선행학습과 그리고 복습 중, 이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십니까?
0: 둘다 중요하겠죠. 어느 부분을 더 중요하다라기보다도 둘다다 자기만의 우점, 이런 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아이 상태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 거 부모님이 선택해서 시키기보다도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관찰을 해서 아이가 어느 과목이 힘들다고 하면 그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진보하고 싶은지 아이들의 생각, 의견 들어주면서 이렇게 복습을 또 중요로 할 것인지 아니면 뭐 예습을 또할 것인지 이렇게 아이랑 함께 이렇게 선택해서 즐겁게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0: 되겠죠.
1: 네, 그래요. 아이와 함께 선택하는 것도 더 현명한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학생들이 방학 계획을 세웠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 추천할 방법은 따로 있으신지,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얘기해 주실까요?
0: 그 무리한 계획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무리하게 하루에 뭐몇 시간씩 공부한다거나 이거 매일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리고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에 무엇을 하고 군대도 아니고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이거 견지하기가 힘듭니다.
1: 그렇죠.
0: 때문에 그냥 일주일에 몇번 이렇게 간단하게 예, 무리한 계획보다도 방학인 것만큼 많은 자유를 주면서 예, 책도 뭐 일주일 두 번을 본다거나 이런 계획표를 작성하면 아이들도 꾸준히 실천할 수가 있고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적겠죠. 예,
1: 그렇죠.
0: 그리고 부모님들도 방학 기간에 보게 되면 아이들 잔소리보다도 예, 부모님들이 먼저 책을 보면 어떨까 하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부모님들도 우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른도 예, 우리도 책을 보고 뭔가를 열심히 배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그래요. 방학 동안의 자기 주도적 학습은 새학기 학교 공부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까요?
0: 예, 방학간에도 충분히 이렇게 만족을 느끼고 하고 싶은 것은 하면 예, 아이들은 새학기에도 힘을 내서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예, 방학 시간은 자유가 많은 시간입니다. 예, 그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되면 이거는 개학에 또 스스로도 잘해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의 부모님들 그 힘을 줘야 되고 시간을 충분히 줘서 믿어줘야 되겠지요.
1: 그래요. 부모님들의 조급함은 오히려 또이 학업에 대한 흥취를 잃게 만들 수도 있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은 나이가 들고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까?
0: 예,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그거는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예,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그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그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충하는지 이렇게 똑 부러지게 잘 해나갑니다. 예, 때문에 예, 배움을 즐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또 알아서 잘 안배하고 공부도 잘합니다. 예, 근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 보게 되면 저급학년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수학교 때는 예,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학교 이렇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갑자기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결국 또 이것도 심리 건강과 엄청 많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춘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고, 예, 결국 한번 떨어진 성적에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부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예, 때문에 어릴서부터 이게 자기 주도 학습 배양이 많이 중요합니다. 예, 하지만 또 어릴 적에 많이 놓쳤다고 해서 뒤처졌다고 해서도 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 어디까지나 이 아이와 선생님과 잘 협조하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보충이 또 가능합니다.
1: 그렇죠. 평행 학습 시대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0: 예, 큰 영향을 주죠. 주도적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독립성도 강하고 끈질김, 문제 해결 능력 이런 면에서 우수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그 방향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실패를 겪어도 또 회복 탄력성도 강합니다. 때문에 자존감도 높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그래요. 이 부모님의 관심과 간섭은 종이 한 장의 차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해 부모가 지켜야 할그 적절한 거리감은 어느 정도인지, 또 자네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0: 예, 관심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 관심입니다. 예, 그리고 간섭이라는 것은 아이가 필요하지 않는 걸 부모님이 자기 요구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간섭이라고 합니다. 또 간섭받은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겠죠. 예, 결국 부모님들은 먼저 나의 부담감을 일단 내려놔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다 주도 능력, 학습 능력이 다 강합니다.
1: 네.
0: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의 불안감 때문에 아이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내 아이를 믿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냥 예를 들어 밥가마에 밥을 안 치면 밥이 저절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1: 네.
0: 거기다가 뭐 소금도 뿌려놓고 뭐 양념을 뿌려놓는다고 해서 또 자꾸 또 잘 됐는지 열어보고 이러면 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처럼 그냥 믿고 기다려주면 옆에서 힘만 해주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1: 네.
0: 그리고 아이는 예, 다 알아서 잘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요.
0: 예.
1: 아, 오늘 소원세상 프로에서는 리리화 심리 상담사를 모시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무엇인지,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누군가 떠밀어서 하는 공부는 언젠가 멈추기 마련입니다. 방학 기간이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작은 성공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프로 여기서 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졸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전국교육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한경전 교육의 보편적 발전, 의무교육의 도농일체화 발전, 일반 고중의 다양화 특색 발전, 고등교육의 내포적 발전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교육에서의 빈곤 퇴치 난관 돌파전을 잘 치르고 민족교육, 특수교육, 평생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이 저마다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또한 관리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착안해 법에 의해 교육을 다스리고 법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고 법에 의해 학교를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면서 학교 운영 제도를 보완하고 학교를 엄하게 다스리는 기재를 강화함으로써 교육관리 제도 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대한 교육의 복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의 수요에 따라 대학교의 지역적 배치, 학과 구조, 전공 설치를 조정하고 최적화하며 고등교육관리 방식을 개선해 대학교의 과학적인 포지셔닝과 차별화 발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혁신 및 창업 교육을 인재 양성의 전 과정에 일관시키고 학과 전공 동적 조정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인류대학교와 인류학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산학연 협동식을 촉진하며 혁신에 의한 발전 전략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혁신형, 복합형, 응용형 인재를 중점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직업교육을 각별히 중요시하고 산업과 교육의 융합을 적극 추진하며 도덕 수양과 기능 습득을 병행하고 실천과 교육을 결합시킨 인재 양성 기제를 완비함으로써 각 분야, 각 업종을 위해 교육 자질 높은 산업 역군을 끊임없이 양성하며 직업학교 졸업생들에게 보다 넓은 직업 발전 공간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우대 정책을 마련해 기업의 직업교육 책임 실천을 권장하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며 직업학교와 업종, 기업이 운명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교육 분야의 개방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세계적 영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과 바다를 이룹니다. 교육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외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세계 각국과의 상호 포용, 상호 참조, 상호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계 과학기술의 첨단 분야와 국내에 취약하거나 공백이거나 절실히 필요한 학과와 전공에 초점을 맞춰 세계 인류 자원과 합작해 학교 운영 수준을 높이고 질적 수준을 높고 수요에 부합되는 자원을 도입해야 합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류학 교육을 개발해 우리나라를 세계의 주요 류학 중심과 세계에 걸출한 청년들이 지향하는 류학 목적지로 건설해 해외의 최고급 인재들을 유치하고 미래의 글로벌 엘리트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교육의 국가 외교 복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교육 관련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계속해 전 세계 공자학원, 공자학당을 잘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 수천만 한어 학습자, 수십만 외국 유학생들을 중국의 좋은 벗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당과 국가의 방침과 정책을 숙지하고 세계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국제 규칙을 잘 알고 외국어를 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고 중외 협상과 소통에 정통한 국제화된 인재를 적극 양성하며 1대1로 등 대외 전략에서 시급히 필요한 외국어에 능통한 각 부류의 전문 기술 인재와 관리 인재를 목적성 있게 양성하며 우수한 인재들을 계획적으로 양성 선발해 국제기구에 임직시켜야 합니다. 중국 특색 있는 해외국제학교를 서둘러 건설해 각 부류의 해외주재기구와 해외투자기구, 사업일꾼, 그리고 해외에서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로무자들의 수행 자녀들이 국외에서도 한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외 화교 및 화인 자녀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데 편리를 도모해줘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작사 김학봉 작곡의 사랑이 최고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모르면서 한다고 뻐기는 것 사랑이더라. 틀렸어도 옳다고 우기는 것은 그건 역시 사랑이더라. 끝도 없이 밑도 없이 덤비는 것 사랑이더라. 사랑아, 나의 사랑아, 그래도 사랑이 최고야. 류철석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입니다.

아구아말라는 스페인어로 독수라는 뜻이다. 로이는 노를 가볍게 저으며 물을 헤치고 물속을 들여다보았다. 길게 늘어진 줄 모양 사이에 섬유세포 같은 색깔의 작은 물고기들이 그 줄들 사이사이로 또는 흘러내려가는 물거품이 만드는 기포 그늘 밑으로 헤엄쳐 다니는 것이 보였다. 그 고기들은 그놈의 독에는 면역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고기잡이를 해온 노인마저도 고기를 잡을 때 그 미끈미끈한 보랏빛 독세포가 낚싯줄에 남아 붙어있는 날이면 마치 독담쟁이나 온나무를 만졌을 때와 같이 팔이나 손이 부풀어 오르고 상체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아구만

물주머니 할 것 없이 몽땅 집어삼켜버렸다. 로이는 거북이들이 그놈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는 것도 기분이 아주 흐뭇했다. 또 폭풍이 지나간 뒤 해변가에 밀려 올라온 그 해파리들 우를 구두창의 단단한 발바닥 아래에서 뻥뻥 터지는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도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것이었다. 그는 록색 거북이와 대모 거북이를 특히 좋아했다. 그놈들은 기품 있고 빠르며 값이 많이 나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그 엉성하고 우둔한 붉은 왕거북이에게는 다정한 일종의 우정을 느끼면서 다소 깔보는 면도 없지 않았다. 이놈들은 누른 등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교미하는 꼴이 아주 특이했던 것이다. 그놈들은 눈을 꼭 감고 꽃갈 해파리를 먹어치웠다. 로이는 여러 해 동안 거북이 잡이배를 탄 적도 있지만 거북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신비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모든 거북이란 족속들에 대해서는 모두 가엽고 측은할 뿐이었다. 심지어 길이가 배만하고 무게가 1톤이나 되는 거대한 등거북이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북이에 대해서는 매정하고 냉정했는데 거북이는 칼로 잘리고 죽은 뒤에도 심장이 몇 시간씩 뛰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로이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도 저런 심장을 가지고 있고 내 발과 손도 거북이의 그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이다. 로이는 힘을 잃지 않으려고 거북이의 희나를 먹었다. 진짜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는 9월이나 10월이 되었을 때를 위해 힘을 비축하려고 5월 내내 그 알들을 먹어두는 것이었다. 로이는 또 어부들이 선구를 보관해두는 오두막 안에 큰 드럼통에 담긴 상어 간료를 매일 한 잔씩 마셨다. 이 간유통은 누구든지 먹고 싶은 사람이면 모두 와서 먹도록 거기에 놓아둔 것이었다. 어부들은 대개가 그 맛을 좋아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까지 간유를 먹는 것은 이른 새벽에 단잠을 깨고 일어나는 것에 비하면 그리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더욱이 간유는 각종 감기와 인플루엔자 균에 효력이 있었고 눈에도 좋은 것이었다. 로인이 문득 머리우를 보았을 때 새가 또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분명 저놈이 고기를 찾아냈구나 하고 큰 소리를 내어 말했다. 그러나 아까처럼 해면 밖으로 뛰어오르는 날치도 없고 미끼고기들도 보이진 않았다. 한참을 보고 있노라니 조그만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뛰어올랐다가 몸을 돌려 머리를 거꾸로 곤두박질치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다랑어는 온몸에 햇빛을 받고 은빛으로 반짝거렸다. 한 놈이 물속으로 곤두박질치자 계속해서 다른 놈들이 뛰어올랐고 사방으로 뛰어올랐다가는 물을 휘저으면서 정신을 혼란시키고 멀리 미끼들을 쫓아 곤두박질을 해대는 것이었다. 머리 위의 새는 바로 그 미끼둘레를 빙빙 돌며 쫓아가서는 달려드는 것이었다. 저놈들이 이렇게 재빠르게 돌아다니지 않는다면 그 한복판으로 배를 몰고 들어가겠는데 하고 로이는 생각했다. 그러나 로이는 고깃대들이 흰 물거품을 일으키며 바삐 돌아다니거나 겁에 질려 해면으로 솟아오르고 그 순간을 놓칠세라 고깃대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내려오는 새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새란 놈이 고기잡이에는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하고 로이는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당선자 진행의 김혜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세상 모든 것은 똑바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살이도 결국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오직 전진뿐입니다. 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우리가 가진 목표를 달성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뭐라 떠들던 내버려 두고 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목표를 이루지 않을까요? 인생에서의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자신이 뜻하는 바가 있다면 반드시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김문효 가수의 인생길로 오늘 음악의 향기 시작해 봅니다.

네, 목표가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고 하죠. 목표는 근데 단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목표는 일시적인 장애물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나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운다면요, 이 사소한 문제나 일시적인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성취할 수도 있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을 하고요, 인생의 목표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켜가는 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돼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김선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피.

네, 우리가 사는 삶은 사라질 것을 붙잡지 말고 흐르는 빗물에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늑한 미소 한번 스치어주면서 곧 다가올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무 작은 화면 속의 모습만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마치 그 속에 내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상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계속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의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순희 가수의 노래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네, 우리는 상상이라는 것을 자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과 사귀면 어떨까?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 앞날은 어느 만큼 행복할까? 등등 너무 많은 상상을 합니다. 물론, 이런 좋은 상상은 우리 삶의 엔돌핀이 되겠죠. 하지만, 다가오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항상 상상만 하고 걱정하는 것도 너무 좋은 습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가지 못한 것에 미련 가지지 않기 바랍니다. 또, 오지 않을 것에 미리 겁먹지 마시고요. 네, 항상 지금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가면서 참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자신을 너무 질책하지 마시고요. 네, 하나둘씩 또 채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세상에 원래 완벽한 사람이 없고, 실수 없는 사람이 없고, 절망이 없는 사람이 없듯이, 네, 사람인지라 모든 게 갖춰지지 않아서 늘 배우고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어떤 날은 나는 왜 이럴까 싶어서 정말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설픈 자신을 조금씩 채워가면서 마음속 가득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서인옥의 음악 속으로 음악의 향기 코너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김청가소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때문에 모두가 부러워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정말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는 게 정말 진정한 행복한 삶이 아닐까요? 네,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이 버겁더라도 버티고 있는 내 모습과 나를 보고 있는 내 모습에 위안과 행복을 느끼고 떠올리면서 함께 이 프로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분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날은요 갑자기 현타가 올 때가 있긴 합니다. 아, 정말 다른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너무 멋진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족함이 없이 모든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때 정말 내 자신이 참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아마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요, 네,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있고 또 불안이 있고 정말 과거에 힘들었던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와는 별반 다르지 않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네,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오늘도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네, 이런 믿음이 길을 열어줄 겁니다. 삶이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라고 믿는 거, 믿음이 있으면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류철석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인생은 지금부터.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종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相见恨晚，人与人把壮哭花了也不管。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1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每次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是凌晨两点半，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纵横。

0: 清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